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i.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내가 살면서 외국에서 미용실을 다 와보고 진짜 성공했다. 나 자신 대견해.
4: Hello, how are you?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2: Hi, yes, my first time.
4: No problem.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2: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니 디자이너가 유명하던데.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re are seafarers who protect our seas whil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for months at a time, continuing their voyages amidst international conflicts and unpredictable crises. Now, how much do we really know about their lives and safety? Today, we're joined by Mr. Kim Doo-you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s. He is the voice representing 70,000 seafarers. Immediately after taking office this past March, he initiated 24-hour monitoring of the Strait of Hormuz while simultaneously driving structural changes such as transitioning the Federation into an industrial union, reducing working hours, and expanding tax exemptions for seafarers. So today, we're going to discuss what it means for our society to protect the safe labor of seafarers and safeguard our sovereignty on the ocean.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두영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7만 선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분이죠. 선원들의 안전한 노동 그리고 바다 위의 주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해상선원 노동자연맹 위원장 김두영입니다. 이렇게 부산 영어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선원노련은 대한민국 해운과 수산업 최일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대표하는 노동단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위 화물을 나르는 상선, 조업을 통해 생선을 잡는 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권익을 지키고 복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원유, 가스, 곡물, 생필품 등 수출입 화물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선원들은 몇 달씩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때로는 국제 분쟁이나 위험한 해역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묵묵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선원들의 안전,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한국인 선원 일자리 보호, 선원법 개정과 같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과 또 에너지 뒤에 선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So he introduces the Federation as a labor organization representing seafarers working on the front lines of South Korea's shipping and fishing industries. Simply put, it protects the safety, working conditions, and rights of workers on cargo ships and fishing vessels while actively supporting their welfare. He notes that vast majority of import-export cargo, including the oil, gas, grain, and daily necessities we use every single day, moves across the ocean, and seafarers are at the heart of that movement. And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for months, they sail through dangerous wat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s for the nation's economy. Now, since taking office, he has been focusing on safety, reducing working hours, protecting jobs for Korean seafarers, and amending the Seafarers Act to turn field voices into actual policies. Well, it has been nearly 2 months since you took office as a 32nd chairman on the March 27th. So what was the very first issue you looked into and what have you been focusing on during this time? 네, 지난 3월에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으로 또 취임한 이후 벌써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들여다본 현안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일들에 집중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중동 해역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0: 그럼요.
1: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우리 연맹 안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선박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선사와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와도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혹시라도

0: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입니다. 선원들의 경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많고 휴식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선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가 물류와 식량 안보를 지키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선언법 개정과 산별노조 전환 준비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선원들의 목소리가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most immediate crisis he faced upon taking office was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as we know, particularly the rising tensions in the Strait of Hormuz. Now, to address this, he immediately established a 24-hour monitoring system within the Federation to track ship locations and coordinate with shipping companies,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he has been focusing on structural issues, such as a severe problem of long working hours, noting that many seafarers work 10 to 12 hours a day without sufficient rest. He also views the rapid decline of jobs for Korean seafarers as a serious threat to national logistics and food security. Recently, he has been directing his efforts toward amending the Seafarers Act and preparing the Federation to transition into an industrial union to ensure that field voices lead to actual policy changes, which we will talk about during today's The Interview. Now, the situation in the Strait of Hormuz changes constantly. So, how is it currently being managed?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0: 네, 지금은 호르무즈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선원들과 또 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노사정 간에 항상 긴밀하게 채널을 열어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늘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Now he shared that of course the Federation continuously monitors the Middle Eastern waters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emains volatile, and he is contacting, of course, the government and direct contact with the seafarers as well. And I do want to ask a little bit about how he is connecting with them, and of course the safety of them is very, very important. 실제로 많은 한국 선원들이 위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조금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0: 저희 한국 선원들은 특히나 책임감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국가관이 되게 수철한데요. 그 이유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복을 입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대와 비슷한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서 엮여진 여러 가지 그 처음부터 길러질 때부터 우리 자격을 가질 때까지 가지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현재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선하기보다는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생각들이 강해서 아직도 현장에서 열심히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겠다. 그럼 내가 가면 누군가 또 와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잘 있겠다는 책임감이 되게 투철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선원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So he shared and praises the immense responsibility and sense of duty shown by the many Korean seafarers who stayed at their post despite the danger, and it's just amazing to see. But with that, we want to continue strengthening protection systems, especially during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future.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Tu-young here in the studio. Now he's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s. Right after your election, you stated that the 70,000 seafarers expressed a collective desire to move past division and conflict toward unity. So what specific voices and concerns have you heard most from the crew members on site since taking office? 네, 위원장님은 당선 직후에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하나로 나아가라는 7만 선원 동지들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0: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는 선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젊은 선원들은 노동시간의 미래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힘든 환경 때문에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듣습니다. 반면 올해 배에 승선하신 선원분들께서는

한국 선원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선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가 쉽게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중요한

0: 또 존중받는 일자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So he shares that the phrase he hears most on site is actually that seafarers want to be able to have hope for the future. Younger crew members frequently raise concerns about long working hours and their long-term prospects, noting that the harsh environment makes it difficult to stay long and deprives them of time with their families. Meanwhile, veteran seafarers express deep regret over the rapidly shrinking number of Korean crew members as younger generations no longer view seafaring as a stable career path. Hearing these voices made him realize that people must come first, as shipping and fishing industries cannot survive unless seafarers are respected and safe. So he aims to unite everyone under the shared identity of being seafarers, with the ultimate goal of making the Federation a supportive central anchor for all crew members. And since taking office, you have strongly pushed for a transition into an industrial union. So how far along are you with your discussions? And could you explain what an industrial union means in a way that's easier to understand? 취임 직후부터 산별 노조 전환 추진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어 있고 왜 지금 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산별 노련을 만들려고 저희들은 산별 노련 추진 특별 팀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선원 노련 내에 이제 바닥부터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가 특징상 해운업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이라는 직업을 특성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우리 특별 팀에서 하나하나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 내에는 그런 특별한 성과를 하나 만들어내는 데 저희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So he explains that the union structure, they are coming up with a special team and force that maybe in the future, very soon, actually this year, that they will hope to see some changes as well. And to give you a little bit of explanation, the union structure was divided into by different and individual companies, but now they are trying to come up with a federation or more like an industrial union so that they can all work on issues together, like working hours or safety and leave, because it is a industry-wide problem. It's not just a single company, a problem that single company can resolve. Well, now, you have also voiced strong demands for total tax exemptions on seafarers' earned income and reduction in working hours. What is the actual reality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on site? And on also, what is the actual reality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What do you think needs to change most urgently? 네, 선원 근로소득 전면 비과세와 또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과제로 목소리를 내우셨는데요. 실제로 현장 선원들의 노동 환경은 어느 정도 상황이고 또 가장 시급하게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 선원들 한번 배를 타면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땅을 받지 못합니다.
0: 네.
1: 주 70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은 좀 일상이죠. 그런데도 내양 선원이나 어선원들은 세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제도가 없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선원 근로소득 전면 비과세입니다. 외양 선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선원들이 비과세를 확대해서 실질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배를 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권 보장입니다. 현재 우리 목표는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입니다. 그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1년 내내 가까이 배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0: 그럼요.
1: 충분히 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선원이라는 직업이 계속 가능하게 만들어질 계기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선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활을 걸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한번 배를 타면 길게는 10개월 가까이 육지를 밟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2: So he shares that once seafarers board a vessel, they cannot step foot on land for 6 to maybe 10 months, making overtime work of more than 70 hours a week a part of daily life. Despite this, coastal seafarers and fishing vessel crews are often excluded from tax benefits, and he emphasizes that the most urgent issue is a full tax exemption on a seafarer's earned income, which must be expanded to all crew members, including coastal seafarers, to increase their real

0: wages and also attract younger generations to the profession. Another critical goal is actually to reduce working hours and guarantee proper leave, with the federation aiming to establish a 3 months on board, 3 months on leave system. He notes that human beings are not machines and cannot live on a shift for nearly a year. They must be able to rest sufficiently and spend time with family for the job to remain sustainable. He views these two issues as directly linked to seafarers' right to survival. Well, now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Kim Doo-young, and he's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 Now, you also shared your vision of transforming the Federation into a policy-driven union. So what specific change do you absolutely want to achieve during your term? 네, 위원장님은 선언 노련을 정책 노련으로 만들겠다는 방향도 제시하셨는데요. 임기 안에 꼭 만들어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 예, 저는 선언 노련을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기억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노사가 임금 몇 퍼센트 올리는 싸움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선언법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의 선언법은 일반 노동법보다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별법적 이추에 있는데, 특별법이라면 더 나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0: 네.
1: 그래서 제 임기 3년 동안 선언법을 전면 개정해서 선원의 노동 가치가 육상 노동자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선원이 국가의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임기를 마칠 때 김두영 위원장 덕분에 배 타는 사람 보람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는 게 제 진정한 꿈입니다.
0: 그렇군요. So he wants the Federation to be remembered as a problem-solving organization rather than just fighting over wage increase percentag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is goal is to fundamentally overhaul the nation's Seafarers Act. He points out the current act is actually inferior to general labor laws in many aspects, noting that as a special law, it should offer better benefits, but the reality is quite the opposite. During his three-year term, he aims to completely amend the Seafarers Act to create a world where the value of a seafarer's labor is recognized as higher than that of land-based workers. Also, he wants to build widespread social awareness that seafarers are essential personnel responsible for national energy and food security. He concludes that his true dream is to hear crew members say that because of his chairmanship, they feel a genuine sense of worth in sailing.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오늘 부산 영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선원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가계 경제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드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 지금 우리 선원들이 매일같이 전 세계 산유국에서 배에 가득 싣고 한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쓰는 물건의 99%가 이렇게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아다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선원 158명이 탄 선박 26척이 그곳에 고립되어 벌써 3개월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우리 선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경제의 혈맥을 잇는 열심히 또 그곳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의 수고와 희생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네.
1: 저 김두영과 선원 노련은 우리 선원들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원분들이 꼭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Now, he points out that while citizens are struggling with high oil prices, the very fuel we use daily is brought to South Korea from oil-producing nations by seafarers. In fact, most of the goods we use, eat, and wear every single day arrive by ship. Yet he notes that heartbreaking situations are unfolding on the unseen ocean. Due to the war, of course, in the Middle East, 26 vessels carrying one

0: 158 Korean seafarers have been stranded there for 3 months, unable to return to their families. Even under the constant fear of missile attacks, they just hold their posts to transport the nation's energy. So he asked the listeners to take just one moment today to remember the toil and sacrifice of those fighting to keep our economic lifelines flowing. And he promises that he and the Federation will do everything to ensure every single crew member returns safely and receives their fair treatment they deserve. And he finishes with a message of strength to the seafarers and, of course, gratitude to the citizens. And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for today's text topic question. 위원장님,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도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먼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 항로를 지키는 선원분들과 또 가족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1: 먼 바다에서 일하고 계신 선원 여러분,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움직이고 국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며 큰 희생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선원 한 사람 뒤에는 늘 가족과 응원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원 여러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노동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헌신 위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o he absolutely expresses his deepest gratitude to the seafarers working on distant oceans and the families waiting for them. He emphasizes that because of these seafarers, South Korea's economy keeps moving and daily lives of its citizens are maintained. And just from hearing him, and he acknowledges the great sacrifice made by the families who endure long periods of separation, well aware that behind every seafarer stands the constant support and waiting of their loved ones. Above all, he wants to remind everyone that their labor is by no means taken for granted and that South Korea moves upon their dedication. And I absolutely agre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Doo-you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 네, 오늘 인터뷰에선 김두영 전국 해상 선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And Mix with Heavy Serenade.

0: And the time is now 11:42, which means it's time for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And it's time for a special segment here in the studio called Global City Talk. As always, we're joined by Busan Global City Foundation CEO, Mr. Chun Yong-woo, here in the studio to hear the latest updates on the foundation and the Busan's journey toward becoming a global hub city. So let's welcome back Mr. Chun Yong-woo here in the studio. 네, 부산 글로벌 도시 재단의 전 용우 대표와 함께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다양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전용우입니다. 부산 글로벌 도시 재단에서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전용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청취자 토픽으로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먼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 항로를 지키는 또 선원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1: 우리 그 5대양 6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글로벌의 이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표현인데 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가진 거 없고 힘도 없고 할 때 뭐 하늘길도 그다음에 땅길, 육로도 제한적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기 위해서 나선 것이 거친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뭐 삼전익스라는 표현, 이게 우리 부강해진 우리 한국 경제의 상징어가 됐는데 그 원조가 바로 5대양 6대주를 개척해 주신 바로 그분들이고 그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의 열매, 길을 터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늘 건강하시고 특히 안전에 유의하세요.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I love that. So safety comes first and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and we are grateful and short. Thank you so much for your response. Now, let's jump into today's global city news. What's first for us today?
1: Yeah, well, first of all, I want to make sure our BFM listeners find global city news very interesting. And relaxing and informative.
0: Yes.
1: In the sense, the first global city news I want to share is about this year's Eurasia Citizens Diplomats. We've made important progress with this annual trip. The university and youth members of this team have nearly been assembled. Yes.
0: Very exciting, right? And just a reminder for our listeners, this is a program where Busan citizens visit the sisters, city sisters, and of course the partner cities overseas. It's really meaningful opportunity because these young representatives are helping represent Busan on the global stage, right?
1: Yes, thank you for that reminder for me. It's a perfect moment to pause and clarify the relevant things for our listeners.
0: Right.
1: Yet this year, we have 22 students from 5 different universities.
0: Wow.
1: The citizen diplomats will be dispatched to Shanghai, Almaty, Tashkent, and Liverpool in the UK. The entire journey will take 12 days, running from late August to early September. Additionally, we are still looking for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consultation sessions for Shanghai and Almaty.
0: I see. And I think i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not just for students, but also for local businesses hoping to build international connections.
1: Yes, right.
0: And I understand there is a separate Busan Eurasia Cities cooperation project happening as well?
1: Yes. As you know, there are currently many ethnic Koreans, particularly the elderly, who have been living there in Central Asia for a long time,
0: right,
1: which is a unique and somewhat sad part of our history. Our foundation recently welcomed 30 elderly Koreans from Almaty, Kazakhstan,

0: more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올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One K-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 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Busan, Yongo Bangsa.
1: Z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0: 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0: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알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올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oday on Open Heart, we're joined by a multi-talented artist currently performing their first musical, Hake. So please welcome in the studio the so passionate Kim Junyeon of TIOT.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Wow.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저희 핫토틱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TIOT의 금준현 그리고 뮤지컬 배우 금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It is your first time here on Heart Attack, but also it's your first time here alone. So firstly, I want to ask you how you're feeling right now. 일단 저희 하트어택 첫 출연이세요.
1: 네, 첫 출연입니다.
0: 네, 근데 첫 출연을 멤버분들 없이 혼자 네. 하시게 됐는데 네, 지금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1: 기분이 되게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긴장도 많이 되고 하지만 네. 이렇게 바로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긴장도 되고 하지만 멤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말하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ghting!
0: Wow, fighting! Okay, he says that it was all a little bit sudden. He did come into the studio a little suddenly, so he says that he's a little nervous, but he's going to try his best on behalf of his members and talk about his artistry as well. This was not planned, but the next question on the script is, I heard that you have a nickname often referred to as the rebel or the troublemaker. 별명이, 저희 첫 질문부터,
1: 네네.
0: 별명이 금쪽이라고 들었는데요.
1: 네.
0: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1: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진짜 없고요. 그런 거는 요즘에 이제 왕자님 이런 별명이 좀 붙기 시작했죠. 네, 잘생긴 사람 그런 거.
0: 네. 준현님 저희 댓글도 있거든요.
1: 네네네.
0: 저희 생방송 댓글 달리는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그럼 진짜 저 요즘에 비주얼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0: 네네네.
1: Handsome okay. guy 이런 거 좋습니다.
0: Okay, so he says that is not true. Right, nowadays he's referred to as more of the prince and more of the handsome guy because his visuals are on peak right now. And I was like, well, we do have a live chat here today, so are you sure you can say those things? And he was like, yeah, don't worry. I just wanted to say, yeah, I see the chat right now.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you want to ask our guest today, just join us in our YouTube chat and I'll ask our guest for you guys. 저희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1: 네?
0: 저희 오늘 준현님을 위해서 아니면 궁금한 뭐 사연이 됐던 질문이 됐던 뭐 무엇이든 여기서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d also you were a part of the audition program Boys Planet and I heard that you basically befriended everyone. So are you really outgoing?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당시 거의 모든 연습생과 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1: 네.
0: 네, 성격이 친화력이 좋으신가요?
1: 친화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가지고 네. 많이 많이 친했죠. 예. 안 그래도 이거 좀 신기하네요. 이런 이 질문은 제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었는데
0: 네.
1: 당장 어제 이제 그때 프로그램 당시에 같이 이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돌려봤거든요.
0: 오, 네.
1: 예,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너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0: Okay. He says that, yeah, he was friends with a lot of people. And before checking the script, he actually met someone. He was a part of the audition show with yesterday. And they were rewatching the show. And he just was reminiscing about how much fun that he had. Okay, that's interesting. But today you're here as a musical actor. 일단 근데 오늘은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뮤지컬 배우로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1: 네네.
0: 요즘 바쁘시죠?
1: 요즘 근데 이제 4월부터 제가 공연을 시작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5월 이제 말이 돼가니까 제가 이제 공연이 이제 조금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많이 바쁘지 않고 이제 다음 앨범을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you're doing a lot of stuff. He says that he was a little busy when the show started, but nowadays it's gotten a

0: little better. But can you introduce to us what are you working on nowadays musical wise? 그럼 일단 어떤 작품 하고 계신지 제목이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지금 저는 뮤지컬 헤이그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고요. 아예 초연 처음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헤이그는 이제 열심히 이거 좀 준비해 왔거든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0: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대한제국 고종님이 일본의 침략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비밀리에 헤이그의 비밀 특사 세 분을 잘하고 있죠.
0: 네, 너무 네. 잘하시네요.
1: 세 분 이제 이상설, 이준, 이휘정 선생님을 이렇게 보내서 평화 회의에 만국 평화 회의에 보내셨지만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뮤지컬에서 이제 다루는 것은 그 실패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닌
0: 네.
1: 실패를 했으나 그것은 이제 독립의 시작이었다를 알리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0: 엄청난 메시지네요.
1: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0: 오, 오케이.
1: 설명 어땠습니까?
0: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저 이거 클립 따서 써도 될 것 같아요. Okay, so he just introduced the musical he's a part of. It's called Haig in Korea, and it's basically during the Empire of Korea in 1907. It's the journey of three special envoys, Ijun, Isangseol, and Iwijong, and they headed to The Hague in the Netherlands to expose Japan's unjust invasion and aggression. And I want to also ask you, because it's nice to kind of promote, and you still have a few stages left, where is this venue? Where is it ongoing? When is it ongoing? 어디서 그럼 공연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1: 저는 이제 해와 대학로 놀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공연 몇 회 정도 남으셨나요? 지현님은?
1: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제 한 10번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한 거는 그럼 대략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나요?
1: 한 26번 정도 했습니다.
0: 물 올랐겠네요. 지금 한참.
1: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아니죠. 지금쯤이면 완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아닐까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한 3일 지나면은 이게 한 번씩 리셋되거든요. 그래가지고
0: 그래요?
1: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또 오랜만에 공연이 있는데 지금 긴장돼서 아주 힘듭니다.
0: 그래요? 네.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Okay, so it is ongoing in the venue in Haeha. So it's called the Nol Uniplex and it's the first theater. And I was like, okay, how many shows do you have left? And he says maybe around 10. He did around 26 shows right now. And I assume that he's probably like flying on stage nowadays because he did so many shows. And he says, you know, but still after a few days, there's a reset. So I'm still nervous about the show, but I'm sure he's going to do fine. So if you guys are located in Korea, I feel like it's going to be a great experience to learn about history and also watch his acting and singing. I watched a clip of him singing and I actually wanted to go watch the musical as well. 저도 사실 오늘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클립을 봤어요.
1: 예.
0: 네, 노래하시는 클립을. 근데 넘버도 굉장히 길고
1: 네네.
0: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너무 즐거운데요.
0: 네.
1: 제가 이제 뮤지컬 하기 전에는 항상 그 녹음으로 제가 어제 이거 딱 느꼈거든요.
0: 네.
1: 어제 막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하면 짧게 짧게 솔직히 다 끊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뮤지컬에서 이제 한 번에 길게 부르는 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하고 속상합니다. 잘 안 돼요, 솔직히.
0: 지구력이 힘들죠, 아무래도.
1: 네,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뮤지컬 배우분들이 정말 대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정말 대단하죠. Okay, he was mentioning how if you do a studio, it's kind of different when you're recording because you just take takes. But when you're actually doing the live thing, you need a lot of stamina because it's live from start to finish. So he was like, wow, I have like huge respect for musical actors. We have in our comment telling us that you have 7 times left. 공사님이 7번 남으셨네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요.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Lucky 7.
1: Lucky 7이네요.
0: Lucky 7 남았네요.
1: 그럼 7번째일 때 진짜 잘하겠네요.
0: 7번째.
1: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7번째.
0: 그럼 이번 주 목요일이죠.
1: 목요일이죠. 엄청 잘하겠네요.
0: 목요일 날 가야겠네요, 다들.
1: 그러니까요. 다들 만감부.
0: 만감부. It's going to be lucky 7, guys. So, I just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real quick. So, fun fact of the day. I'm actually acquainted with somebody from our guest's company and I heard about him before he came today and they were saying, they just said one thing. They were like, he's a thing. So I was kind of like, okay. And they're like, he's a thing. So you better prepare. And I know exactly why he said that. 사실 약간 오늘의 TMI 느낌이긴 한데
1: 네네.
0: 제가 이제 주연님 회사 관계자분과
1: 네네.
0: 아는 사이인데
1: 얘기 많이 듣고 왔습니다.
0: 정말요?
1: 예.
0: 오시기 전에 저는 많이 듣진 않았지만

0: 한 이제 표현을 들었어요.
1: 어떤?
0: 걘 진짜 대단해. 이렇게 들었거든요.
1: 정말요?
0: 근데 오늘 오니까 에너지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제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은데.
1: 저도 근데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천재시라고. 음악적 천재시라고 제가 얘기를 막 듣고 왔는데 사실이세요?
0: 감사합니다. 아, 사실 아니에요.
1: 사실 맞으신 것 같아요. 방금 약간
0: 아니에요.
1: 보컬의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아니, 저는 잘안 되거든요, 이런 거.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대단하시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평소에도 이 정도 에너지이신가요?
1: 네. 근데 지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오랜만에 라디오
0: 오,
1: 하니까.
0: 팬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팬분들이 보셨을 때 오늘 주현님 컨디션 어때 보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 일단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We're gonna go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guys. 어떤 노래인지
1: 네.
0: 소개해 주실래요? 본인 곡이신데.
1: 네,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0: 오!
1: TIOT, 저희 팀 노래인데요. 팬송입니다. 10분조차 듣고 오실게요.

0: 제가 영화 읽어드릴까요?
1: 댓글 읽으실래요?
0: 10분 조차는 지영이가 가사를 쓴 곡이라서 정말 좋아해. 감사합니다.
1: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인터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노래 나갈 때 말이 더 많으신 게스트분이 굉장히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0: 아 진짜요? 아 저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대화 나누느라고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분 괜히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1: 아 다음 노래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네 다음 찬스 쓰겠습니다.
1: Okay, we have a very very bright guest in the studio and I asked him are you ENFP during the song break and he was very offended. 제가 중간에 MBTI 얘기했는데 네.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았어요. 발언이
0: 네.
1: 제가 ENFP신가요?

0: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1: 아니 전 절대 아니에요 진짜. 저 근데 다들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0: 오케이. Okay. 그럼 저, 본인은? 네.
1: 저는 ENTP죠.
0: You're an ENTP.
1: ENTP.
0: Okay. So you're a T. T이신 거예요.
1: 네.
0: 그럼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어떤... FT 그 질문들.
1: 네네네.
0: 그 대답 하실 때 그러면 TF 네. T처럼 하세요?
1: 그러니까 솔직히 F 성향도 있어요. 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좀 T처럼 말하려고 하는 편인 네. 것 같습니다. 좀 강해 보이고 싶어서.
0: 어, 친구랑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1: 네.
0: 더 신경 쓰이는 건 친구 코가 골절되는 거 그리고 네. 차가 엄청 크게 스크래치 나는 거. 본인 자차라는 가정하에. 자, 멤버 코가 지금 이게 지금 멤버 코에서 피가 나요.
1: 네.
0: 뭐가 더 신경 쓰이시나요?
1: 당연히 친구 코는 병원 가서 할 수 있지만 자동차가 더 걱정되죠.
0: 어, 차는 뭐 수리 못 하나요?
1: 하지만 차는 좀 가야 되고 이제 거기서 저는 이렇게 지혈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 기계를 못 다루니까요 저는.
0: 어, 오케이. 멤버분들한테 뭐 한마디 하실래요?
1: 멤버분들이요? 아, 지금 근데 뭐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비 오는데 비 맞지 마시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0: 오케이.
1: 비 오는데 우산 챙겨라.
0: 와우.
1: 이렇게, 티니까 이렇게 말하나죠 원래.
0: Okay, so I asked him a question based on MBTI. If you were in a car accident, what would be more annoying for you or sad for you, your car scratch or your member having a nose frame fracture? And he was like, and then he was jokingly saying car, and he said, don't be in the rain to his members. Well, let's continue on talking with your interview. So how long did you practice for your musical? 어, 뮤지컬 얘기로 돌아와서요. 연습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몇 달 정도 하셨나요?
1: 연습은... 2개월 정도 한 것 같고요.
0: 네.
1: 초연인데도 엄청 짧은 연습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0: 네.
1: 중간에도 엄청 그 많았어가지고 다른 일본에서
0: 아,
1: 공연들도 있고.
0: 스케줄이.
1: 네. 그래서 되게 짧았습니다.
0: 정신 없으셨겠네요. Okay, so he practiced for around 2 months. It is the first time they're pulling this show in Korea, this musical. So they say that it is short, even considering that it's like a first musical in Korea. He still had other schedules to do, like overseas, so he was spending a really busy time. I heard that your members came and saw your performance as well. What did they say? 멤버분들도 공연 보러 갔다고 들었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1: 어, 제가 근데
0: 네.
1: 그 연습 기간 동안에서도 어딜 가나 열차는 이러면서 안 했어가지고요.
0: 네, 넘버 연습을
1: 네,
0: 하면서.
1: 네, 넘버 연습을 항상 이게 달고 다니니까 너무
0: 네.
1: 자주 들었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의상을 이제 쓰리피스를 입어요.
0: 네.
1: 멋있겠죠.
0: 네.
1: 근데 이제
0: 네.
1: 평소에 이제 그런 옷을 사실 입을 경우가 없으니까 그거에
0: 그렇죠.
1: 대한 이제 피드백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0: 멋있다요? 멋있다 이런 피드백이었나요?
1: 아니 웃기다죠. 뭐. 멋있다는 말 같은 건 서로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0: 부러워서 그렇죠.
1: 아 부러워서
0: 나 부끄러우니까.
1: 아 맞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네 그리고 이제 건이라는 친구는 이제 공연을 세 번을 봤어요.
0: 네. 그래서 왜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면
1: 너무 재밌어서도. 몇 프로는 있지
0: 그쵸?
1: 않을까 싶습니다.
0: 오케이.
1: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건이라는 친구가 이제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0: 근데 네.
1: 이제 누군가한테 배우고 이런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공연의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느끼면은 좋지
0: 네.
1: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많이 추천했는데 다행히도 건이가 이제 다른 상대 배우분들이 바뀔 때마다 되게 보고 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봤을 때를 아주
0: 네.
1: 오열을 하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0: 정말요?
1: 네, 그날 저도 되게 좋아하는 형이 연기를 해줬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0: 그럼 건희님이 다른 작품 들어가면 최소
1: 네.
0: 세 번은 보셔야겠네요. 각오하고 계신가요?
1: 아니요?
0: 아, 세 번 봐줬으니까 세 번 봐드려야죠.
1: 아니, 건희는 완전 F 성향이 세가지고
0: 그러면
1: 저를, 네.
0: 속상해하는 거 아니에요? F 성향 세면
1: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지.
0: 건희님한테 다 전달해주세요 팬분들. 저희 팬분들.
1: 근데 건희님은 F 성향이 세가지고 그런 거 괜찮아요. 저는 완전 T.
0: 알겠습니다. 무슨
1: 네.
0: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so a lot of members saw his show and I was like, oh, what did they say? And he said that they did like it, but also they kept mentioning the three-piece he was wearing because there's not a lot of environments where you wear a three-piece nowadays. And also, member Connie watched it 3 times and on the 3rd try, he actually was bawling his eyes out. So I was like, that means that you should watch his show 3 times as well when he gets into a new project. And he says that Connie is also getting into acting nowadays, so he recommended him to watch it a little bit more. So your character, let's talk more about your character, Lee Wi-jung. What kind of character is he? 배역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배역이고 어떤 분이시죠?
1: 네, 제가 맡은 역할은 특사 세 분들 중에서 이휘종 선생님을 맡게 되었고요.
0: 네.
1: 이종 선생님은 이제 외교관.
0: 네. 이시죠?
1: 네. 그 나 이거 준비 안 돼. 제가 기억이 안 나.

0: 되게 젠틀하지만서도 또 이제 위트 있으시고 말도 되게 잘하시고 네. 그런 성격을 지니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 되게 당당하고
1: 네.
0: 아, 못하겠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케이, 다음 네. 질문.
0: 다음 질문입니다.
1: 그러면 실제 성격과 좀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저요? 네.
1: 어떤 부분이죠?
0: 저도 이제 무언가를 이게 잘한다라는 그런 천재, 저를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과
1: 네.
0: 그런, 이게 말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주눅들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 실제 당시에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네. 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시대극이다 보니까
1: 네.
0: 되게 제가 처음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1: 그렇죠.
0: 저 이렇게 하면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도 이제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1: 네.
0: 그 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좀 그렇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신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속으로 느끼고 계셨잖아요.
1: 그럼 근데. 어떤 노력을 하신 거죠?
0: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이걸 어떻게 좀 무겁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순 없습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연습처럼 들어갔을 때는 되게 무게 잡고 싶어가지고
1: 네.
0: 이럴 순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1: 네.
0: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출님께서 준현아 그냥 너답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1: 네.
0: 가장 현대적으로 특사분들 중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 하고 이렇게 연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자연스럽게
0: 방금 이런 액팅 같은 건 어땠어요?
1: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뮤지컬 너무 보고 싶고요.
0: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 너무 감명 깊었고요.
0: 저 근데 지금 말 괜찮게 하고 있죠?
1: 그럼요. 저희 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밖에 제작진분들이 보이거든요.
0: 네네네.
1: 정말 아까부터 박장대소 지금 박수 짝짝짝 지금 엄지척 난리 났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저 나중에 또 만나겠는데요?
1: 탐내실 것 같아요. 저희 PD님이. Okay, so he was explaining his character. Lee Wi-jung is a diplomat, an interpreter, and an independence activist. He acted as the group's spokesperson in Europe, and he is very academic, gentle, and he is not too heavy. But he mentioned that because it's a historical piece, he was trying to be a little bit more in-depth. He didn't want to seem like it was too modern. And so he kind of made his voice a little lower, but then they were saying, the producers were saying, you know what, you can do it naturally, how you would normally do it. So he says that he came out with the way he says his lines nowadays. And they were actually the same age when this event occurred, so he thought that it really meant something important. You're also a child actor. 아역 배우 출신이세요.
0: 네.
1: 네. 어릴 때 기억이 좀 나시나요?
0: 저 얼마 안 지나가지고 기억납니다.
1: 처음 연기했던 순간도 기억나시나요?
0: 네.
1: 오, 언제였죠?
0: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촬영했었을 때였는데.
1: 네, 그때는
0: 기억납니다.
1: 뭐 약간 긴장이 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0: 아니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때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나무 휘둘르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네. 되게 재밌게 했어요, 엄마랑.
1: 그럼 어떻게 아이돌의 꿈을 키우게 되신 건가요?
0: 제가 이게 이제 완전 어릴 때
1: 네.
0: 그 뮤지컬 그 또 어린이 뮤지컬 또봇이라는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춤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1: 네.
0: 그럼 막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16살 때 드라마 촬영을 가게 됐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아역들은 회사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릴
1: 그런가요?
0: 때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연습생으로 들어가면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1: 네.
0: 그렇게 회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맨날 할머니랑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니니까 촬영장에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빨리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노래 배우는데 노래가 막 연기보다 더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시작했죠.
1: 이제는 둘 다 하는 뮤지컬까지 하시고 그렇죠?
0: 그 의도된 부분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천재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다 잘하니까
1: 네.
0: 이렇게 잘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1: 맞아요.
0: 역시 준비된 자가 여러분 준비된 자가 이걸 얻는 법입니다. 뭘 얻는다? 그게 뭘까요?
1: 기운과
0: 아니죠.
1: 성공과
0: 기운 비슷했어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 기회를 얻는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1: 와우 감사합니다.
0: 네.
1: 배움이 많은 인터뷰네요 오늘.
0: 네. 근데 제 거 번역하기 힘들죠 너무 말을.
1: 아닙니다 너무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0: 아 그래요?
1: 즐거워요.
0: 아 다행입니다.
1: Okay. So he was a child actor. He was in Deep Rooted Tree. That was the first time he was acting. He wasn't nervous. He was just having fun and all. And I asked him, how did you become an idol? And he says that he remembers doing a children's musical called 또봇 back then. And he just started dancing. He started singing. And it was so enjoyable for him. And he felt sorry for his mother and grandmother coming to all his schedules. So he tried to get into a company. And here he is now. And I was like, wow. And now you're doing both acting and singing.

0: Welcome back, guys. This is Open Heart. We're joined by member of TIOT, Kim Jin-eun in the studio. 저희 오늘 TIOT의 멤버이자 네. 뮤지컬 배우이자 네. 이제 올라운더로서 네, 이 자리에 네. 함께해 주시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저희 뮤지컬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뭔가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이 아, 뮤지컬 얘기 이 정도 했는데 네. 궁금하다, 듣고 싶다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아직 댓글 그렇게 못 봤는데.
0: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거든요.
1: 아, 진짜요? 지니어스 애플! 전 티니까 안 보여요.
0: 그래서 제가 네네. 궁금한 건데 혹시 저희 팬분들과 네. 청취자분들 하트어택을 위해서 네. 저희 넘버 한 소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1: 아,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저의 노래 말고 이제 제가 좀 탐내는 역할이 또 있거든요.
0: 더 좋죠.
1: 이제 가상인물인 네. 나정우 역할의 넘버인데요.
0: 네.
1: 이게 이제 채경님과 짝사랑하는 그녀 네. 채경 역할과 네. 이제 같이 부른 노래입니다. 제목 말도 안 돼.
0: 말도 안 돼.
1: 말도 안 되죠, 진짜.
0: No way. 말도 안 돼.
1: No way.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뜻이에요.
0: 네, no way.
1: Genius. 영어, English 완전 꿀잡이네요.
0: You wanna learn English?
1: 해보겠습니다.
0: 네, 리버브 주세요. 예.
1: 이거 갑자기 내려가냐? 해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해볼게요. 말도 안 돼. 내가

0: 좋아할 리 없어. 손모습 같고 자기 멋대로인걸 무엇보다 예쁘지가 않잖아. 끝입니다.
1: 와우.
0: 감사합니다.
1: No way. 말도 안 돼.
0: 연기까지 액팅까지 약간 들어온 것 같아.
1: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Okay, so this was a number from not his character, but a character called Na Jung-woo. It's a fictional character, and it's a really cute song, cute number, saying, no way that she likes me, no way, I'm not pretty, no way. And he also added a little bit of acting.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현장에서 여쭤본 건데 감사합니다. Okay, your family went and watched the show as well. 가족분들도 공연 보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0: 네.
1: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나요?
0: 예, 저희 아버지 같은 네. 이모부가 또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이모부가 눈물을 저한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네. 그 공연을 보고 공연 이제 마지막쯤에는 되게 많이 저도 슬프기는 해요. 눈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뭔가 저를 보고의 그 기특감 때문에 좀 우신 것 같거든요. 이모,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공연 전에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아니, 이모부는 뭐 영화나 그런 거 보면서 운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딱 크라잉 크라잉 하셔가지고 집 가는 길에 살짝 서먹서먹했어요.
1: 정말 기억에 남을 하루네요.
0: 네.
1: Oh, okay, so his family went and watched the show, and he says that he has an uncle-in-law that's very dear to him, very close, and he actually cried, which was kind of crazy because when they were having lunch before the show, they were talking about how he never cries watching, you know, anything like movies, but he did cry during the musical, and it does get sad at the climax, so he says that jokingly it was a little, you know, awkward during the end when they went home together, but yeah, so that was what happened with his family. When you're acquaintances or family members come and visit, do you get more nervous or do you feel more calm and at ease? 가족이나 지인이 공연을 보러 오면 긴장이 더 되는 편이세요? 아니면 조금 긴장이 풀리는 편이신가요?
0: 아, 전 더 되는 편입니다. 제가 제일 제일 친한 형이 이제 보러 왔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처음에 부른 노래가 열차는 에이그를 향해 정의하면 나선 조선의 봄을 되찾기 위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1: 네.
0: 그거 공연 보는 두 시간 내내 창피해갖고 자기가 고개를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에이.
0: 아, 진짜.
1: 에이,
0: 아니, 시작부터
1: 있죠.
0: 그렇게 되니까 저도 다 죽었더라고요.
1: 아, 액땜을 제대로 하신 거죠.
0: 맞아요. 근데 뒤에는 그래서 좀 잘했어요.
1: 오케이, 오케이. 모든 건 밸런스가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Okay, he says that he gets more nervous. There was a day when one of his closest friends came and visit, but he did get a voice crack in the beginning. So he says that his friend was saying he was so embarrassed during the whole show. But he says that because of that, he got, you know, a little less nervous and he did a really good job ending off the show. Okay, more questions about your acting. I feel like there's going to be other genres or characters that you want to try out. 또 앞으로도 다음 작품이 있으실 테고요. 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하게 되실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장르 혹은 이런 역할 한번 맡아보고 싶다 있나요? 뭐 그게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 영화가 네. 될 수도 있고요.
0: 너무 넓어지는데요? 차라리 뮤지컬로만 딱 단정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1: 단정 짓겠습니다. 네. 뮤지컬.
0: 네, 뮤지컬에서요. 저는 뉴시즈라는 뮤지컬에서
1: 네.
0: 이름이 뭐였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1: 설명...
0: 서경수 선생님께서
1: 네.
0: 서경수 배우님께서 하신 역할이었거든요.
1: 네.
0: 그 노래에서 제가 산타페라는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가지고요. 네.
1: 어떤 캐릭터인가요? He wants to sing a number called Santa Fe, which is by a 서경수 actor right now, and he says that it's a musical, and because he wants to sing that number so bad, he wants to try out that role in the future. Recently, you did a busking performance as well. How did this happen? 얼마 전에 버스킹 공연도 하셨는데요.
0: 네.
1: 어떻게 일어난 공연인가요?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0: 제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1: 오.
0: 네. 우선 뮤지컬 이제 연습 들어간 지 진짜 얼마가 되지 않았을 때인데
1: 네.
0: 하다 보니까 와 제가 하던 노래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뭔가 팬분들이 보기에도
1: 네.
0: 준현이가 금준현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점점 뭔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까봐 그리고 저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그런 모습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음악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소수의 인원 앞에서도 공연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1: 네.
0: 네, 한번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1: 오케이 이거를 근데 직접 길에서 티켓도 나눠드리고 홍보도 하신 거예요?
0: 네.
1: 그런 거를 좀 서슴없이 잘...
0: 네 저는 완전 스트릿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네, LA 같은 느낌이죠.
1: LA 스타일.
0: LA 스타일.

0: Okay. He did a busking performance recently because he thought that he had so many schedules and he was doing musicals and other stuff as well. He thought he wanted to kind of maintain what he is as an artist and how he started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his fans like inside of him. So he made this busking performance. It was his idea. He wanted to do it real bad. And so he was actually the one that was promoting for this performance on the streets. He went and gave people tickets. And I asked, wow, are you like very outgoing like that? Are you straightforward? No embarrassment. And he was like, yeah, I can just do it. I'm very, you know, free. So yeah, obviously we can tell from today's performance that, I mean, today's interview that you are a very free soul. So do you think it really did help you?
1: 그래서 그 버스킹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됐나요?
2: 네, 저 너무 소중했던 네. 시간이었고요. 전 앞으로도 그런 이벤트들을 종종 해나갈 예정입니다.
0: 오, 네. 오케이.
2: 안 그래도 딱 이틀 전에 또 제가 이제 또 계획을 하나 짜둔 곳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아니라고 말하면 너무 넓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8월 전으로 거기 준비되는 대로 저는 바로 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2: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0: 괜찮으실까요?
2: 괜찮아요.
0: 오케이.
2: Okay.
0: Okay. He says that, yeah, it did definitely help him and he wants to do a lot of shows like this, like surprise events. Just 2 days ago, there was something he planned as well that he wants to do and he gave us a little spoiler that you might be able to expect something to happen maybe before August. And I was like, are you sure it's okay to spoil this? And he was like, you know what? No worries. So keep your eyes open, guys. Keep your eyes and ears open. What do you do on your free time? 스케줄 없으실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궁금하네요. 이쯤 되니까.
2: 스케줄 없을 때? 네. 저 나 뭐 했지? 어제 뭐 했지? 나 어제 무슨 요일? 화요일인가요?
0: 네.
2: 화요일. 나 뭐 하지? 저 뭐 안 합니다. 요즘에는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 게임도 되게 좋아하고요.
0: 컴퓨터 게임.
2: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합니다. 그 이제 작업을 가장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네. 저 모르겠어요. 쉬는 날 뭐 하는지.
0: 집에 있으시나요? 아니면 집 밖을 나가시나요?
2: 저는 대부분 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집에 있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0: Oh, okay, so he didn't really remember what he did, but he was like, I do like gaming. I try to sleep a lot. And I asked him, do you stay indoors or do you leave the house? And he says he tries to go outside. Then how about a change of question? Is there something you do every single day? 그럼 조금 다른 질문으로
2: 네.
0: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행동이나 루틴도 있으신가요?
2: 저는 이제 프롬이라고 오. 있거든요. 그
0: 알죠 알죠.
2: 네네.
0: 팬분들과 소통.
2: 아니 팬분들이 아니에요.
0: 그럼 누구죠?
2: Girlfriend.
0: Girlfriend과 소통해야죠.
2: 네네. Girlfriend 네. 이제 연락해주고.
0: Girlfriend, boyfriend, 네. 그냥 lover.
2: Lover.
0: 모든 분들과.
2: 네 맞아요.
0: Okay. He says that he does communicate with his, I said fans, and he got mad at me because apparently they're lovers. So they communicate together. I feel like your fans would be so happy. 아, 저희 댓글에도 나와 있네요. 로티들이랑 프롬 하시잖아요. 팬들과 소통 많이 하잖아요.
2: 맞아요.
0: 굉장히 많이 하시나 봐요. 소통을 네? 바로 댓글에 이렇게 네, 올라온 맞아요. 거 보니까.
2: 아, 그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카카오톡에 아무한테도 안 와요.
0: 네.
2: 핸드폰을 해도 이게 영상에 이제 다 봐버리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은 재밌죠.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0: Okay, he says not a lot of people contact him, so he actually has fun, you know, instead of doom scrolling. Because when you doom scroll for too long, there's nothing more to see. So he really likes communicating with his fans. Okay, then what's something that you caught your interest recently? 그럼 최근에
2: 네.
0: 내가 빠져 있는 거, 최근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어떻게든 저희가 뮤지컬 얘기 이후에도 끌어내보고 싶어서요.
2: 아, 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진짜 그런 게 없네요.
0: 드라마
2: 진짜.
0: 보시나요?
2: 드라마 안 봐요.
0: 영화 보시나요?
2: 저 보긴 하는데 저는 스포일러로 짧게 빨리 끝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좀 많이 가성비 있게 가는 거 좋아요.
0: 어떤 장르 좋아하시나요?
2: 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특수 요원이었던 남자를 건드린 남자의 최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뭔지 알죠?
0: 본인 유튜브 채널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2: 그런 거 있어요. 항상.
0: 네. Okay, so he's the type that kind of watches the clips so that he knows what happens. Something that's kind of like spies and something that's really short, you know? He wants to spend the least amount of time watching it and he wants to know the story. Is there something else you want to do other than singing and other than, you know, acting in a musical? 그러면 이제 아이돌로도 활동을 하시고 뮤지컬 네. 배우로도 활동하시는데 앞으로 도전해보 하고 싶은 분야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저는 제가 만든 노래들로 더 많은 네.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뭔가 가리지 않고 사람들

0: 나와서 많이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뮤지컬을 하면서 일주일에 세네 번씩을 무대에 서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 잦은 이제 공연들이 좀 없어지고 하면은 되게 속상하고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네 어디서든 좀 노래 자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고 싶습니다.
1: 지금도 계속 꾸준히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0: 네, 완전히요.
1: 어떤 느낌의 곡들을 작업을 하실까요?
0: 저는 딱히 뭔가 정해둔 장르 같은 건 제가 좋아하는 장르 이런 건 없고요.
1: 네.
0: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되게 좋게 들은 노래와 비슷하고 어울리는 노래들로 만들려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1: Okay, so he wants to be able to sing in front of a lot of people more often. He is doing around 3 to 4 shows every week, but he says that he wants to be able to sing more of the songs that he's been making. And I asked him, what are you making nowadays? And he says he doesn't try to limit it, so he's doing a lot of this and that when he's working on his own songwriting. We have a question. CY, 기리고 봤잖아요. 기리고 보셨나요?
0: 네.
1: 무서운 거잖아요.
0: 근데 제가 원래 무서운 거 무서워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래 조금 무서워했다.
1: 오케이.
0: 네, 근데 하나도 안 무섭던데요?
1: 기리고요.
0: 보셨어요?
1: 봤죠.
0: 진짜요? 근데 네. 하나도 안 무섭던데요? 그게 무서워요?
1: 저는 안 무섭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0: 그죠?
1: 근데 저희 작가님은 또 너무 무섭다고 하셨거든요.
0: 에이, 지금 여기 불 꺼놓는 게 더 무섭겠다.
1: 불 끌까요?
0: 아니 그건 무서워요.
1: Okay, he says he did watch If Wishes Could Kill and he said that it wasn't scary. He does think he was a little bit of a scaredy cat, but that wasn't really scary.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네. 제가 하트어택 DJ, 하트어택 론칭하고 DJ가 된 지 네. 1년 이제 6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0: Wow, amazing.
1: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스트분들을 만났는데
0: really?
1: 오늘 최초 타이틀이 하나 붙어요.
0: Yep.
1: 오늘 최초로 네. 저희가 너무 스피디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0: 네네.
1: 원고에 있는 모든 질문을 저희가 다 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이게 저희가 최초예요.
0: 아 그렇게 됐나요?
1: 그래서요 저희가 네. 지금 자유시간이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저희 무슨 얘기 할까요?
0: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이 질문 거 직접 쓰시는 거예요?
1: 아, 저희 작가님들이
0: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 파일 여러 번 봤는데 네. 제가 딱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헤이 그 설명 네. 이런 거였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 너무 전 재밌는데요? 아니요 저 아니에요?
1: 아 너무 재밌어요.
0: 근데 전 진짜 이거 어떤 게 진심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 좀 이렇게 확인 받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 진짜 재밌어요.
0: 아 정말 재밌었어요.
1: 정말.
0: 그럼 다행입니다. 선생님 어떤 노래 부르세요? 노래 되게 잘 부르실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 저한테 아까 전에 뮤지컬 너무 부탁하셨는데 저는 왜 안 돼요?
1: 아 지금은 준현님이 주인공이니까
0: Nope.
1: 아니죠. 제 노래는 궁금하신 분들이 따로 오시면 되고요.
0: 그러면 저 그럼 자리 바꿔주세요. 내가 여기 센터로 올래. 내가 주인공이니까.
1: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0: 궁금한 게 있어요. 대박.
1: 아까 네네. 라디오 꿈나무라고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DJ를 꿈꾸시는 건가요?
0: 네. 제가 네네. 아이돌 하면서 되게 불규칙적인 생활들만 해왔잖아요. 근데 뮤지컬 하면서 참 좋았던 게
1: 네.
0: 스케줄표를 일주일 내내를 다 짜주세요. 뮤지컬 팀에서.
1: 오, 네.
0: 근데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저는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1: 오.
0: 그러니까 물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거였겠지만
1: 네.
0: 그런 뭔가 직장 생활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1: Oh, so he says that he wants to work in radio because he felt like he's okay with accommodating to a fixed schedule like he has right now in a musical. But if you were to do a musical, what do you think? I mean, if you were to do a radio, what kind of concept do you want to do? 그럼 라디오 진행하시면 어떤 컨셉 하고 싶으세요? 뭐 시간대라든지.
0: 아, 저요?
1: 네.
0: 약간 좀 이제 가수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떡떡 하고 오시면 꼭 자기 노래 라이브 한 번씩 해주시고 와우 이렇게 와우.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영어 들어가고 하면 저는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1: 영어...
0: 보고 읽는 것도 사실 저 힘들어요.
1: 안 하시면 되죠 영어.
0: 그렇죠. 그거죠. 네.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그런 거요. 사연 읽어주기. 그래서 고민 상담을 꽤나 잘해주거든요.
1: 정말요?
0: 네네. 고민 있으세요 최근에?
1: 제 고민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0: 네, 짧고 굵게 해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제가
0: 네네.
1: 이거 정말 실제 제 고민입니다.
0: 네네.
1: 제가 운전을 해요.
0: 네. 근데 면허가 없어서 이거 안 돼요. 패스. 제 면허가 없어요.
1: 실제 라디오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안 되죠. 상황.
0: 죄송해요.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1: 대처 능력.
0: 네.
1: 오케이. 제가 운전을 합니다.
0: 네네.
1: 저희 DJ 닉네임도 있어야 되잖아요. 금디
0: 네.
1: 할까요? 금디?
0: 네, 금디.
1: 금디? 오케이. 금디, 제가 요즘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길에만 나가면 차들이 너무 많고 빵빵돼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네.

0: 후회할까요?
1: 그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그게 많이 불안하고 하시면 주차장에서 연습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가가지고 사고가 나버리거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면 그 자존감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네. 좀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길에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라디오 이거 설마 운전하면서 쓰신 건 아니겠죠? 그럼 진짜 위험해요. 안전운전하세요. 라디오 끄세요.
0: 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티는 일단 고민 상담하면 안 됩니다. 라디오에서.
1: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이렇게 낮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0: 그렇구나. Okay, he was trying to do a radio DJ experiment with me right now, and I was like, oh, I don't like driving, what should I do? And he gave a very realistic advice, don't go on the road and don't listen to radio and just keep on practicing. Well, here are the last few questions to ask you. Okay, 이제 마무리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 좀 앞으로의 궁금합니다.
1: 계획. 앞으로의 계획, 저는 네 평생 노래하면서 살 겁니다.
0: 오.
1: 네, 집 안에서 혼자서 노래 부르더라도 노래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그 꿈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TIT의 앨범도 이제 준비 시작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와우. 한번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꿈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서운하지 마세요.
0: 서운하지 않게 하시면 Okay, he says that he wants to continue on singing for a very long time. And he says, even if I'm home alone, I'm just going to keep on singing. And he says that he wishes you guys would always support him and his singing and whatever dreams that he has. And he said, please don't be upset at me. And I told him, don't just do things that won't upset people. And he also said that TIOT is also preparing a comeback as well, or they're going to start working on a new album. So he wishes that all of you guys would be ready for that. 다음번에 멤버분들과 함께 방문해 네. 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뭐죠?
1: 오늘 만족스럽지 못하셨어요 혹시?
0: 그게 너무 재밌어서요.
1: 네.
0: 또 다시 모시고 싶어서요.
1: 진심이시죠?
0: 진심이죠.
1: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 그대로에서 뵙겠습니다.
0: 그대로에서 네. 이 자리에 딱 앉으시고.
1: 알겠습니다.
0: 이제 멤버분들. 이렇게
1: 저희 해서. 그럼 활동 시작하자마자 다음 네. 앨범 활동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0: 저희 약속인가요?
1: 오케이, 약속.
0: 저희 피디님도 밖에 계시거든요. 직접 먼저 네. 말씀하셨어요.
1: 아 그럼요.
0: 다음 컴백 때 하트어택 단체 출연.
1: 그렇죠.
0: 대표님과 아니. 논의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1: 네, 괜찮아요.
0: 괜찮으시죠?
1: 네, 나의 그리팔 이거 뮤지컬 넘버에도 있는 거라서 아,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재밌었습니다.
0: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he said that he'll come back as a team as TIOT next time in the future for Heart Attack. The last song for today is My Pride by TIOT, and I'll be back tomorrow, guys, for a new show of Heart Attack.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Choi Tae-moon and Kim Jae-hee, video director Shim Yu-kyung, writers Kim Hae-rim and Kim Kyung-won.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this has been Kim Jin-yeon in the studio.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와, 내가 살면서 외국에서 미용실을 다와보고 진짜 성공했다. 나 자신 대견해.
3: Hello, how are you?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2: Hi, yes, my first time.
3: No problem.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2: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니 디자이너가 유명하던데. 제니 디자이너?
3: Ah, you mean Jenny? I'm sorry, she's on vacation right now. Would it be okay to have another designer work on you instead? The other designers also have excellent skills.
2: Oh, 지금 없단 말이지. 그럼 뭐, everybody okay.
3: Thank you so much for understanding. Okay, first, we're gonna wash your hair, so please follow me inside.
2: 잠깐만. 저 디자이너는 머리가 왜 저렇노? 혹시 내 머리도 저렇게 이상하게 망할 것 같은데. 그냥 제니 디자인 올 때 한다고 나가봐야 되겠다.
3: Hello. Would you please follow me?
2: I'm sorry. Jenny come, I come.
3: Oh, you're still looking for Jenny. Actually, Jenny has left this salon. But as I mentioned earlier, there are plenty of other designers here who are even more skilled than her. So go ahead and let us transform your hair today. Look at me. I'm designer Rosé.
2: Oh, I'm sorry. Jenny, don't come. I not come. Bye-bye. See you soon.
3: Oh, you don't believe me? I told you. I am the top hair designer, Rosé. Apatu, apatu, apatu, apatu.
2: 오늘 배워볼 표현, 찾으시는 디자이너가 있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3: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2: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3: Looking for something은 무엇을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찾는 것 뒤에 particular something이라고 붙이면 특정한 무엇을 뜻하죠. 대답으로 특별히 자켓을 찾고 있다면 Yes, I'm looking for a jacket. 특별히 찾는 게 없다면 No, not really. 라고 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찾으시는 디자이너가 있으세요?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3: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is all I have to say about that.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00%. Sustainability always beats burnout. And despite the demands of nursing school, of course, he treated every sacrifice as a personal investment. 스스로에게 투자하면 진짜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And yeah, so it's the quiet dedication. It's paying off, right? It's paying off, and he's preparing to join a hospital internship program in the US. Permanent residency potential on the horizon. Very good. So well done. 딱딱딱딱딱딱.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If you want to be on the mic, please get in touch, and we would love to feature your story as well. You can speak to us in English or Korean.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우리 프로의 우리 쇼의 For My Busan에서 여러분 것도 나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리는 한국어도 괜찮아요. 영어도 괜찮아요. 뭐 다른 언어를 좀 못할 것 같지만 너무 죄송해요. 근데 한국어 영어 둘 다 no problem입니다. 그래서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처음이면 부산에 와서 꼭 이 장소를 가야 된다. 뭐 명집, 뭐 명소나 뭐 관광지나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는 좋은 곳에 우리 다 추천을 받고 싶은 거예요. So we want to hear your recommendations. If someone was coming to Busan for the first time, one place that they absolutely must go. And when they go there, what should they do? 가서 어떤 활동, 어떤 행동, 어떤 뭐 어떤 경험을 해봐야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of course, we are getting your songs because we make our playlist in the second half. 2부에서도 우리 플레이리스트 만들잖아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2부에 다 같이 좋은 음악을 듣고 뿐만 아니라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And also, there's one winner out of everybody who sends us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so please do get in touch. #9050 #9050 text messages 101 KakaoTalk and YouTube Live are free 99. Okay, very nice. This is Rain Song by Ekpik High and Cold, and I'll see you after this.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One K-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 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6: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The time is now 5 o'clock.
1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2: 어. 부산이 좋아요.
13: 부산이 좋아요.
12: 뽀 마이 부산.
13: 뽀 마이 부산.
1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15: 부산? For my Busan.
16: 부산 하면 For my Busan.
15: 하나, 둘, 셋.
17: Busan is good! For my Busan!
18: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9: For my Busan. I love it. 부산이 좋아요. Me too. I want to get some kids to... Get on there. What was that? What was that on the screen?
20: Spoiler.
19: Oh, spoiler! I love a spoiler. Oh, good.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I'm your host, Laura McLuckie. I'll be with you until 6 p.m.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 맥럭키입니다. 호스트! 로라 맥너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For My Busan은 why am I speaking Korean? Let's speak English. It's Wednesday, the 20th of May, and we've got lots coming up for you. 네, 6시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방송 같이 만들자. 특히 우리 2부에서 우리 부산 플레이리스트 만들잖아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뭐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토픽은 부산에 오면 예를 들면 처음이면 아니면 외국인 친구 방문하면 한 곳 one place 일 곳 one goat one 염소 goat 염소 get it goat is goat you know. God. 아직 그 진짜 그만해. 알았어. 그래서 한 곳을 뭐 관광지나 아니면 그냥 보물 같은 뭐 자기만 알고 있는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면 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샵 9050-89050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I'm gonna ask you to send in your recommendations. So if you were, today's topic, we're talking about Busan, right? So if you were coming to Busan for the first time, or you were recommending Busan to someone arriving for the first time, where is one place, one, only one, that you would recommend as a place to go and enjoy? And what would you do there? Also, a song request that you would, while traveling, a song that you would like to listen to, or a song that reminds you of traveling. What's the song by the Beach Boys? Wouldn't it be nice if we were older and we didn't have to wait so long? Wouldn't it be nice? Wouldn't it be nice인 것 같은데요? 좋아요. Beach Boys 좋아합니다. 아무튼. 네, 넘어갈게요. 자, so many things coming up for you. We've got Explore Busan with Ange coming up in just a few moments. But in the meantime, let me say hello to some people in the comments. 이쪽으로 JH님. JH님, 안녕하세요. Saying, For My Busan playlist topic, 여기다 보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라이브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Bear H님, sending us a video. 이 영상은 너무 좋아요. There are many beautiful places in Busan. Among them, I recommend Songjeong. Oh, and then a beautiful, you know, you can't, have you downloaded that? Oh, look at that. Bear H님, we've got that message, that video up on the screen that you sent us there. Now, remember, we've still got these to play in the second half, but I want to read a few now so that we don't miss any because we get so many messages and we can't read them all out. 너무 슬픈 거예요. 아, 좋아요. 킷선인님 or 킷수닌님.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at. 베니님, 후추님, 다니리님. Hello, everybody. We've got 이현철님. Who else is here? Let me scroll all the way down. Oh, 황 작가님, 안녕하세요. We've got BEFM님, 누구십니까? We've got, look at this, QQQPQQQQP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님. 부산 영어 방송인데 한국어 가능하심? 가능하시죠? 가능하시죠? 내가 실수 많이 해도 상관없으면 그냥 한국말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나 외국 사람인데. 얼굴 보시다시피 외국인인데 15년 됐어요. 그래서 뭐 부산 아줌이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무튼 let's have a song. Let me have a song. This is Raindrop by IU. I'll be back with Explore Busan after thi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톡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8: BEFM Local News at 6.
9: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 후보가 주요 공약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AI 특성화고와 AI 혁신 캠퍼스 조성, 교육, 취업, 창업을 잇는 AI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경부선 지하화와 교통정체 해소를 강조했으며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낙동강 K-복합 아레나와 문화상권 여가를 결합한 골든벨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10: In the Busan Bukgap constituency, widely regarded as the most closely watched battleground in the June 3rd by-elections, three candidates are competing by unveiling key local policy pledges. Democratic Party candidate Ha Jung-woo proposed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AI high schools and an AI innovation campus, presenting a vision for building an AI ecosystem that connects educatio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Park Min-sik emphasized the underground development of the Gyeongbu line and measures to ease traffic congestion. Independent candidate Han Dong-hun proposed the Nakdonggang River K-Complex Arena project, along with the creation of a golden belt that combines culture, commerce, and leisure facilities.
9: 어제 저녁 김해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가 목격돼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은 어젯밤 9시 15분부터 45분 동안 김해공항 이착륙을 일시 통제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한 편이 회항하고 여섯 편이 지연됐습니다. 나고야에서 김해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은 청주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해 승객 150명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A suspected drone-like flying object was spotted at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last night, disrupting aircraft takeoffs and landings.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s 5th Air Mobility Wing temporarily suspended operations at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for 45 minutes from around 9:15 p.m. yesterday. As a result, one flight was diverted and six others were delayed. A flight originally scheduled to arrive from Nagoya was rerouted via Cheongju Airport and land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th approximately 150 passengers, later transported to Busan by chartered bus.
9: 중동 사태 장기화로 부산 지역 수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요 수출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44%의 기업이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에 피해를 입었으며 이어서 물류비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0: As the prolonged Middle East crisis continues, export-oriented companies in the Busan region are reportedly facing increasing pressure on their business operation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500 major local exporting conferences, 44% of respondents said they have been affected by disruptions in raw material supply and rising material costs. Companies also reported heightened burdens from increased logistics expenses and rising energy prices.
9: 부산시가 여름철 녹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류경보제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취수원인 물금 메리 지점에서는 조류경보가 모두 194일 동안 발령됐으며 폭염과 강수량 감소로 녹조 장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삼락화명 수상레포트타운에 강화된 조류경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0: Busan City has decided to strengthen its algal bloom warning system in an effort to reduce summer green tide damage. The Bulgum Meri intake points, key water sources for Busan, issued algal bloom warnings for a total of 194 days last year. The city noted that prolonged heat waves and reduced rainfall have intensified and extended algal blooms. In response, the city plans to implement an enhanced algae alert system at the Samlak Water Sports Town and Hwamyeong Water Sports Town areas.
9: 경남도와 부산지방우정청은 경남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특급 우편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학과 어학연수 졸업 후 구직 비자로 경남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 570여 개 우체국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Gyeongnam Province and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Korea Post hav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imed at easing international express mail fee burde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Gyeongnam region. International students staying in Gyeongnam on study, language training, or post-graduation job-seeking visas will be eligible for the benefits. The program will be available at 574 post offices across Busan, Gyeongnam, and Ulsan regions.
9: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얼라이언스를 구축합니다. 부산시는 가명정보 활용 교육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컨설팅과 공동과제 발굴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0: Busan City and Busan Techno Park are establishing an alliance on the use of pseudonymized data for public institutions. The city plans to conduct training sessions and gather feedback on the use of pseudonymized data, while also expanding consulting support and developing joint projects.
9: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도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16도입니다.
10: Rain is expected to continue in Busan through tomorrow. Morning temperatures are forecast at 19 degrees, with daytime highs reaching 22 degrees Celsius. The current temperature stands at 16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un Kim.
9: 정화했습니다.
1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P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1: BEFM, Busan 영어 방송.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4: 올스타 잉글리쉬.
5: 'When you take pictures, do you still do that classic V pose? Well, apparently we may need to stop doing that.
6: 그래요?
5: 왜요?
6: 그만해야 돼.
5: 왜? Why?
6: You know why?
5: Because there is something bad that can happen to you.
7: So the peace sign is basically mandatory in selfies, right? 이 B 포즈는 셀카의 기본 아닌가요?
6: 아니, 사실 나도 네. 옛날에 했는데 요즘 한... 안 한 지 한 10년 됐어요.
7: 나는 맨날 하는데.
5: Yeah, I haven't done it for 10 years.
7: 왜요?
5: Because experts say that close-up V pose could expose your fingerprints. your information through AI technology.
6: 요즘 이 카메라가 좋잖아요.
7: 네.
6: 이거 다 지문이 다 보인대요.
5: So what? Because of the technology has gotten so good.
7: Yeah.
5: Through the AI technology, they can read your fingerprints. And I could get all of Minsu's technology.
7: No.
5: Yes.
7: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Read my nails, 여러분.
5: Right.
7: Welcome to All Star English.
6: I'm your. 뿌잉 뿌잉 이거 해야지 이거.
7: 네. 뿌잉 뿌잉.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I'm your everyday star, Minsu Shin.
5: That's right. And I'm Joan Kim. What's up?
7: 여러분 반갑습니다.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Happy Wednesday. A very wet Wednesday.
5: I know. It's been a while.
7: 네. 원래
6: 이럴 때 요즘 좀 얘기 있어야 됐어.
7: 원래 형이 날씨 조정했는데 오늘 형 뭐 일부러 비온 거 뭐
6: 아니 뭔가 일이 있었던 게 네. 나도 오늘 갑자기 손 비었어요.
7: 네. Right. 맞네.
6: It's,
7: 맞아요.
6: It's a weird day.
7: 우리 방송 오늘 시작하기 전에 형이 뭐 가방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뾰족한 거에 베어서 좀 피 좀 많이 흘렸거든요.
5: Yeah.
7: 네. 이거 때문에 비가 끝쳤나? 그럼 오기 시작했나?
6: 아니 오늘 something's funny.
7: 아, 오늘 형 날씨 요정이 magic powers가 오늘 좀 떨어졌다.
6: 나 아닌가? 아니면 네. 우리 요정이 네. 뭐 좀 했나 봐요.
7: 좀 이렇게 저주?
5: Yeah.
7: curse?
6: 복수를 나중에, 하는 것 같아.
7: 네, 그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Question. When you let's say are taking a picture, when somebody pulls out a camera, right? What's your go-to pose?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를 자주 하시나요? And for most of us, including myself, it's the classic V. 김치 이거잖아요.
5: Yeah.
7: It's almost like a reflex. But after hearing the news that Han Young said, 이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뿌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5: You know, I was not too into this the V. So I was doing the little heart.
7: 맞아요.
6: 근데 이것도 약간 보일 것 같아요.
7: 맞아요. 살짝 보여요. Like your thumb. 이거 엄지 손가락 살짝 여기 좀 위에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6: 그 또 옛날 뭐 네. 이거 있잖아요.
7: 네.
6: 그 이것도 up, 보이잖아요.
7: Thumbs up도
6: 너무 여기 너무 잘 보이니까
7: 그쵸, 엄지 손가락에 그 지문 볼 수 있잖아요.
6: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하이. 이것도 문제잖아.
7: 이렇게 하이 할 수는 없잖아요. 손등을 보여주면서 하이 할 수 없잖아요.
6: Hello.
7: Hi. 막 이렇게.
6: Hi everybody. 안녕하세요.
7: 근데 요즘
6: 너무 이상한데?
7: 맞아요.
6: 민수 안녕.
7: 어, 왜 그래 형 뭐 다쳤어요?
5: 그러니까 it's weird.
7: 맞습니다. But it's because of AI these days.
6: You five.
7: 그렇죠. Five도 잘. 어 잠깐 five 주기 전에 사진 잠깐만 착. Gotcha, right? 그래서 이 V 포즈 같이 손가락이 찍힌 사진은 AI 기술로 지문 정보가 복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6: 오, 치사한데.
7: 진짜. Right. 아, 요즘 사기 치는 사람들 너무 잘 쳐.
6: 그리고 요즘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7: 네.
5: They say 이 사진이, you know, like when you take a pictures from 1.5 meters, the higher resolution 네. from these selfies or these cameras, 네. you could reveal the fingerprints.
7: 맞아요. 그
6: 세포까지 다 보일 때가 있잖아요.
7: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I won't say the brand. 뭐 해슬땡 이 카메라가 있는데
5: David Hasselhoff.
7: 해슬하프 그분 아니고 뭐 해슬블땡이 카메라 있는데 그 카메라가 200메가픽셀이거든요. 뭐 200마가인데 So you take like a picture of this, right? If I were to take a picture of our studio, 아마 우리 PD님의 이마에 이거 몇 이게 몇 개의 머리카락이 그 정도 여기서 보일 정도 카메라 기술 장난입니다 요즘, right? So even from 1.5 meters away with high-resolution selfies, all the fingerprints, right? The information that you could get. 그래서 이제 셀카 찍을 때 진짜 지문까지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5: Yeah, it's sort of scary. But you know, at the same time, you know, the experts say that every photo is not dangerous.
7: Yeah.
5: Oh, so it's better. But you know, actually, it's better to not upload. The really, really, really clear pictures where your hands come out.
7: 맞아요.
5: You know, just like with that, the really, really high megapixel pictures.
7: 네.
6: 약간 조금 덜 깨끗한 손 모양이 나온 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 손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든가, yeah. right?
5: And also on your camera, there's settings like the raw settings and also the JPEG.
7: 약간 맞아요. 조금 화질을 잘, 좀 다르게
5: 그렇죠.
7: 만들죠.
5: 인터넷에서 올리는 거는 좀 대충 사이즈 크기가 한 5, 3, 4, 5, 6 이렇게 하면 돼요.
7: 근데
5: it's too like 15, 20 megas.
7: Like you have to, it's come to a point where when somebody takes a picture, oh, excuse me, that camera looks a little expensive.
6: 그러니까,
7: 그 카메라 조금 비싸 보이는데요?
6: 좋은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7: 좀 렌즈 조금 너무 큰데요? 그거 혹시 좀 더 싼 카메라 없습니까? 네.
6: 아니면, 네. 잠깐, 카메라 너무 좋아요. 손 모양. 이렇게 하세요.
7: 맞아요. So it has come to this point in our society where we have to worry about the pose we're doing when we're taking pictures, right? Because yeah. we're afraid people might be stealing our information.
5: I would imagine 그 화질이 좋아서 포토샵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게 티 날 거예요. 그 원본 사진이 너무 좋은데 네. 이제 포토샵 하다 보면 이 티가 나잖아요.
7: 네.
5: 그 what you did is you did something to alter that.
7: 맞아요.
5: 뭔가 이제 그 바뀌었으니까 티 날 거예요.
7: 맞습니다. 형은 일단 뭐 연예인이니까 뭐 사진도 많이 찍을 것 같은데 What is your go-to pose? 아까 그 mini heart? 아 근데 요즘 이제 엄지 손가락이 지문 보일 수 있잖아요. 바꿔야 되면 뭐로 바꿀 거예요, 형?
5: This.
7: 이거 X-Men?
5: That's right.
7: 울버린? 이거 와칸다 아니야? 와칸다.
5: It's really like it's a heart.
7: Wakanda forever, right? 아,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차렷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부터 그냥 가만히 일자로 차렷 or 열중 뭐 이런 포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Just have your just nowhere 계속 이 손 보여주면 안 되는데 just have these just not shown right just not visible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real quick 그렇다면
6: 아니 그것도 올리는 것 같아요.
7: 뭔데요?
6: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 아니고 이거잖아.
7: 이거 고양이
5: right.
7: 고양이 귀 좀 어울린다 화면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제부터 사진 찍을 때 이렇게만 하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사진 찍을 때 포즈 좀 치어봐.
6: 이거 다 치어봐. 네. 던져도 돼요. 던져보세요.
7: 아니요 던지지 마세요. 저 아픕니다. 네. 그러면 영어로 포즈 좀 치해봐. Strike a pose. Bling bling. Strike a pose. Strike a pose. 그래서 여기 봐요. 포즈 치해봐요. Hey, look over here. Strike a pose라고 하는데요.
5: And another English. Okay, go ahead and throw the bottle. 던져봐.
7: 근데 특히 뭐 이렇게 모델이나 이렇게 사진 그 you know like you know that photo session 있잖아요. 막 음악 뭐 이렇게 으츠 막 틀고 좀 기분 좀 분위기 있게 막 사는 뭐냐면 좀 그런 느낌 뭐지 그 사진 나오게 하려고요. 막 이런 저는 드라마에만 봤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you know 그 사진 작가들 아 뭐 느낌 좋아요. 느낌 조금 살려주세요. Work it. Yes. Slay. Work it. 막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Yeah. 네. 근데 저는 뭘 그런 세상을 몰라서 드라마에서만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 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7: 네. Oh, honey, work it, baby. You look good today. Strike a pose.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6: Very good.
7: 자,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지금 완전 억지로 very good 하는
6: 나왔습니다. I know, I like that. 아니,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 가끔 콘텐츠 네. 보면 네. 가발 쓰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상하고 한 거예요. 어,
7: 우리 방송 우리 그냥 언팔 해주면 안 돼요? 나 그런 모습 형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6: I like it.
7: 자, Wednesday's All-Star English.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t's 자, 오늘 right.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6: We have everybody's favorite corners called 이 노래 끝을 잡고 in this segment. Just give us a ring, stick your heart, sing your hearts out, and we'll pick up, you'll be picking up a little bit of English. And then if you'd like, we'll give you a couple singing tips to help you out.
7: That's right. BFM 부산역 방송의 대표란다. 대표 시민소통.
6: That's right. You hungry, huh?
7: 배고파. 배고파.
6: 그래서 대패 삼겹살
7: 먹고 싶어.
6: 대패 삼겹살.
7: 네, 대패 먹고 싶은 신민수가 진행하는 대표 시민 소통 코너. 네, 이 노래 끝을 잡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너구루님이 이 Wakanda Forever 이거 하면 좀 괜찮다라고 했는데 꽃받침 어때요, 민수라고 하는데 뭐 미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건 괜찮아요? 꽃받침 이거 포즈 할 때
6: 이거 던져.
7: 우리 미드핀 진짜 아무 표정 없는 thumbs up을 줬습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던지기만 해봐라.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갑질 하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6: 기분 놓쳤어요.
7: Welcome to the friendl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우리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을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6: Yes.
0: 한동안 the heat was intense. 정말 덥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beyond cool, almost chilly. 꽤나 쌀쌀했다라고
7: 진짜,
0: 조금
7: 오늘 좀
0: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떠할지 더 쌀쌀해질지 아니면 다시 더워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17 degrees and high of 26 degrees.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 더 높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still below 30 degrees. 그래서 최근 날씨에 비하면 조금은 덜 덥겠습니다. 그리고 비 소식도 있겠는데요. Rain chance will be 60% all day. 오전에는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gradually clearing up.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출근하실 때는 don't forget your umbrella. 이건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주 토요일에 공개 방송이잖아요.
7: 네.
0: 온도가요. 22도입니다. 굉장히
7: 오,
0: 선선합니다. 네. 그래서 공개 방송 보러 오기 좋은 아, 날씨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비는요?
0: 비 안 와요.
7: 어, 확실해요?
0: 네, 안 오고 22도입니다.
7: 아무도
0: 안 믿어. 어, 좀 들리는데
7: 아무도 안 믿어. 날씨 오정.
0: 찾아봤습니다. 네.
7: 근데 Weather Fairy, 네. 날씨 오정님, Why is it straight to business today? 우리 오늘 한영 왔는데 네. 한영 인사도 안 했네요 오늘.
0: 어, 오늘이요?
7: 네.
0: 제가 뭐 저주했다 안 했다 이런 말 들리길래 오해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바로 straight to the point. 네, 바로 들어왔습니다.
6: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뭐가 찔려서
7: 맞아요.
6: 얘기 안 거는 것 같아요.
0: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6: Guilty.
0: 자자자자.
6: Guilty heart.
0: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after the rain comes sunshine. 비 온 뒤에 맑음이 온다라.

0: 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Don't worry, after the rain comes sunshine.
1: After the 저주 comes forgiveness.
0: 네, 그 after the rain comes sunshine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에스타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ksta-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네. 자, 이슬님에게 문자 왔습니다. 저 여술봉 들고 있는 손가락 킹받음이라고 했는데 일부러 한 거예요. 빨리 사진 찍어요. 네네네. 이거 지문 뺏어가야죠. 여러분. 네.
0: 네.
2: 자, 날씨 효조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Oster English 즐기고 계신가요? 더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서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올드팝으로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선물도 받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부른 노래는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들리시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매주 수요일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click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click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0: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BEFM's 시민 낫 대표 대표 소통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네. 아 근데 형 오늘 가기 전에 우리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부스타님에게 오 조한이 형 오늘 뭔가 섹시한데라고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1: 아, 네. They like the blood.
0: 손가락에서 피 나고 있어서요. 아 죄송해요. 오 조한이 형 오늘 뭔가 색다른데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화면이 너무 밝은지 너무 어두운지 내 안경의 문제인지. 세 개 중에 문제가 하나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거 색 보고 섹시라고 아, 이렇게
1: 모자를 읽었는데. 안 써서
0: 그런가요? Maybe
1: 모자. Maybe no hat.
0: 네, 색 다른데요라고 이렇게 했잖아. 다은님 너무 다르잖아요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난 일본 그러니까,
2: 내가 그렇게 안 썼는데 맞아. 뭐지? 누구고 읽지?
0: 이런 말 있잖아요. Don't 뭐지?
1: Put words in my mouth.
0: 네, don't put words in my mouth.
1: 그렇지.
0: 근데 내가 말 안 했는데 왜 내가 말한
2: 뭐 민수가 그렇게 해. 얘기하던데.
0: 네.
2: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0: 섹시하다 아, 말이 아니었고요. 색 다른데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 어, 나 섹시하다고 그랬어?
2: 뭐 내가 언제?
0: 그것도 칭찬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오, 형 섹시한데? 근데 우리 부스타분은 오, 조한이 형 오늘 뭔가 색 다른데? 아니, 라고 아, 했습니다.
1: 진짜 생방송에서 바로 잡으니까 다행이다.
0: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도 오, 조한이 형 근데 모자 안 쓰니까 너무 잘생겼었는데? 라고 이렇게 문자도 이건 제대로 읽었어요, 제가.
1: 모자가 가리니까.
0: 어 근데 그 뭐지 우리 몇 주 전에 형 파마가 조금 이렇게 좀 세게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뭐가 좀 많이 자연스러워요.
1: 네. 어 그냥
0: 잘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의 이 노래 끝을 잡고 뭐지 그 도전 곡은 어떻게 됩니까?
1: 이 노래는 it's just a beautiful song. 그냥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 It's just 네. 요즘 이런 노래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되게 깊이 있고 이런 노래 만들어도 어떻게 막 틀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팅이니까 이런 노래 만들고 네. 막 해도 그냥 뭘 스팅이 어떤 노래 해도 그냥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0: Mark.
1: Shape of Mark.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0: 이 노래 그 영화에도 나왔죠, 레옹. 네.
1: Oh yeah, the professional.
0: The professional.
1: 맞아요. 한국에서는 레옹으로 네, 네 레옹. 그 제목인데 미국에서는 the professional 노래인데. 자 일단 오늘 그러면 도전곡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You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You may lay the queen of spades. 아 근데 이 곡 오늘 날씨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형?
0: 이 노래 들었을 때. 네. 사실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도전자들이 노래 부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오늘 지금 확실히 이 날씨 때문에 분위기가 나니까
0: 이제 이거, 반은 벌써 배경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1: 이거 빗소리 들으면서 이 노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창문 좀 부탁드립니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네. 창문 열리지 예. 안 열렸습니다. 예. 죄송해요. 예.
0: 벽이에요. 네.
1: 창문 열면 또 창문이에요 사실.
0: 벽돌인데요.
1: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딱 분위기 맞게 우리 한이 형이 오늘의 Shape of My Heart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요. 자 근데 Shape of My Heart 이 뜻이 아주 좀 여러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사 보면 저는 몰랐는데 그렇죠. 뭐냐면 그 you know playing cards, right? 그 카드 놀이 할 때 그 말 이렇게 playing cards라고 합니다. So 그 가사에 I know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뭐냐면 그 spade 있잖아요. 모양 카드 있고 I know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이거 스팅도 너무 이 진짜 시인 같이 like a poet 같이 말하는 게 클럽은요 이게 무기를 말할 때 그게 작대기 때리는 그것도 클럽도 있긴 있는데
0: 그렇죠.
1: 근데 우리 카드 모양에 그 클럽도 모양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 카드를 통해서 네. 그 약간 인생 얘기과 내 마음을 얘기를 전하는 거죠.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사랑 얘기도 나와요.
1: 맞습니다.
0: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카드 통해서 그거를 하고 참. 그 diamonds
1: 맞아요.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라고 하는데
0: 그렇지만
1: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뭐 아직 제일 비싼가?
0: 그렇죠.
1: 그렇죠.
0: But heart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남는 그 하트의 카드에
1: 그 모양
0: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1: 나는 그런
0: 내 심장은 그 모양은 아니다.
1: 오, 그 무슨 모양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Stings Shape of My Heart 도전곡입니다. 자, 그럼 오늘 도전자들 만나보겠습니다. 도전자 number one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Hello, my name is Minji from Busan. I'm a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 I'm very glad to meet you. It's honored to talk to you.
1: Wow.
3: Awesome.
1: Minji,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you said, right?
2: Yeah.
1: 오, 오랜만에 우리 이노잡에 학생이 도전했네요. 아 근데 살짝 트라우마가 좀 올라오는데 나 이 학생들이랑 이거 컴퓨티션 할 때 일단 민지 학생 일단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어 그럼 어떻게 이노잡 그 도전하게 됐죠?
2: 엄마가 신문을 보시다가 발견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우와 자 우리 방송국 신문에 나와요.
0: You speak English very well, though. 근데
1: 맞아요.
0: 영어도 너무 잘하시는데 you speak English very. Do you listen? Have you been listening to the program to learn English, maybe?
2: Yeah.
1: Oh, nice.
0: I hope it's been helping.
1: Do you listen with your parents, or Minji? Do you listen by yourself?
2: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1: Nice. 아 지금은 부모님 같이 있는데, 네 민지 학생은 이렇게 부산 영어 방송 주로 좀 자주 들어요?
2: 네, 엄마가 자주 어릴 때부터 자주 들으셔서 자연스럽게 듣고 있어요.
1: 너무 좋은 어머니시다. 네. Well, thank you so much. 자, 민지 학생 오늘 도전자가 됐습니다. 자, 이 스팅 노래의 Shape of My Heart 이 노래 일단 민지 학생은 오늘 도전하기 전에 몰랐던 노래였죠, 그쵸?
2: 네.
1: 네. 자, 이 노래 연습하면서 어땠어요?
2: 낮은 키라서 키 맞추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 박자 같은 것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1: 아 일단 낮고 박자가 힘들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좀 연습할 때 좀 많이

0: 힘들었을 건데, 자, 우리 R&B 황제 김조한 가수가 우리 민지 학생에게 뭐 advice 줄 수 있다면요?
1: 약간 그 가운데 가사 Boom, boom, it is the cards and a meditation. Boom, boom, and though he plays, he never suspects. Boom,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그 포인트만 적. Boom, he doesn't burn. But the meditation. But the book. But the book. 그 play 그 부분들만 신경 쓰면 그 비트를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0: 민지 학생 잘 들었어요?
2: 네.
1: 예. 그 가사들 딱 그것만 정리하면 다른 가사들이 다 따라와요.
0: 근데 너무 딱 학생인 게 너무 이렇게 잘 따라오는 학생. 아, 네, 네, 네, 네.
1: He doesn't play.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0: 맞아요. 근데 그 이 비트도 그렇게 빠른 비트도 아니고 완전 슬로우 비트도 아니고 이게 좀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민지 학생 충분히 연습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민지 학생?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All right, 들어볼게요. Cue.
3: Let's get it.

0: Yeah.
1: Yeah.
2: All right.
0: 민지학생. 너무 일단 잘 박자. 불렀어요.
2: 와, 박자는 너무 좋고요. 박자는 가사 너무 좋아요.
0: 너무 이렇게 마친 이렇게 뭐지? 놓친 박자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민지학생 영어 발음 진짜 좋았어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0: Your pronunciation it was spot on. 어쨌든 거기는 완벽했습니다.
2: 키가 좀 낮아서 키가 맞추기 어려워서 음을 조금 높게 부른 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0: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민지 학생이 좀 많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지 학생이 조금 더 편한 키로 그냥 혼자서 불렀는데 근데 김조한 가수가 진짜 대박인 게 그 키를 민지 학생이 어느 키를 맞춰가지고 같이 똑같은 음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네. 스튜디오에서. 어떤 키 얼마나 더 올라가 얼마나 더 내려갔어요?
2: In the space, soul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ouds are weapons of war. 약간 이렇게 불렀어요.
0: 네네네.
2: I know that diamonds, we know that for the dark.
0: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2: 약간 화음처럼, 약간 조금 화음처럼 부르는
0: harmony,
2: sort of like a harmony.
0: Yeah. But 민지, good job. I was blown away by your, you know, English. 이 발음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민지 학생.
2: Great.
3: 감사합니다.
0: 네. 자, 민지 학생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하고 그때 같이 커넥트 할게요. 오케이?
3: 네.
0: 네. All right. 너무 귀엽다. 자, 우리 부산의 중1 학생 김민지 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 만나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도전자를 커넥트 해볼게요. 네. 지금 I think we do have the contestant on the line. 여보세요? 여보십쇼? 아니요. 자, well, let's try to reconnect with 도전자 number 2. 자, 오늘의 Sting의 Shape of My Heart for today's 이노잡.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도전자가 학생이었습니다.
2: That's
0: 네,
2: right.
0: 학생이고.
2: 중1이었죠?
0: 중1. 와. 네.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junior high. 12살인가요?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와.
2: 이 노래를 사실 뭐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0: 맞아요. 네.
2: 아마 그 영화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그냥 뭐 부모님들이 한번 이렇게 봤을까 막 그 생각인데요.
0: 네.
2: 어떻게 보면 이 노래에 관련된 네. 이 노래 매력도 아직 혼자 못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0: 맞아요, 맞아요.
2: 듣다 보니까 네. 아, 이제 한번 불렀으니까 점점 이제 나이
0: exactly.
2: 들으면서 더 좋아할 거예요. 이제 12살이니까요.
0: 맞습니다. So I think we do have our second contestant back on the line with us. Let's go connect with her. 자,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Hello.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chance. It's good to see you again, 조한님, 민수님. My name is Jackie. I live in Pyeongtaek, and I used to listen to this channel on YouTube to learn English. And I also love 조한님 song.
0: Jackie from Pyeongtaek. 네. So you've been on with us before. 이거 재도전이죠?
4: 네, 재도전이에요.
0: Nice. Right. Well, welcome back.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Can you remind us what song did you participate in last time? 어느 곡으로 도전했죠, 처음으로?
4: 그때 까먹었는데 잠시만.
0: 너무 트라우마에서 까먹었나?
4: 떨어져서 까먹었나 봐.
0: 그래도 네, 일단
4: 네,
0: Unbreak my heart, 네. say you love me again.
2: 그 Unbreak my heart도 네.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0: 근데 네. 오늘 노래랑 좀 분위기는 좀 비슷하잖아요.
4: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더 낮은 노래였는데 이번에 더 낮은 노래.
0: 왜냐면 토니 브렉스턴 그 노래가 엄청 원래 좀 낮잖아요. 토니 브렉스턴 목소리.
2: 그 대신
4: 맞아요.
2: 그 노래가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요. 왜 그게 약간 좀 계속 내려가 있어요.
0: 똑같은 노래예요.
2: 그래서 음을 계속 내려가야 돼.
4: 맞아요.
5: 막 이래야 되는데요.
0: 그 노래였는데.
2: 근데 이건
4: It is a cause as a
5: meditation. 약간 이래야 되잖아요.
2: There's a place never suspect.
5: 약간 이런 부분이니까 아마도 오늘 조금 더 또 재밌을 거예요.
0: 그럼 제이크님 이 노래 연습하면서 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4: 사실 너무 유명한 명곡이기도 하고,
0: 네.
4: 그리고 그 남자 키로 불러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0: 아, 자 일단 키 때문에 좀 신경 쓰인다.
4: 네.
0: 일단. 근데 저는 제기님의 목소리 말하는 목소리 좀 들으니까 I think it won't be that bad. 네. 혹시 제기님 근데 죄송한데 지금 혹시 밖에 있습니까?
4: 아 아니요 저 이어폰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0: 아 이어폰으로 그러면요 아마 그 이어폰의 그 마이크 있는 부분이 너무 입에 갖다 대면 이 바람 소리가 좀 이렇게 숨 소리가 좀 확 들어오거든요.
4: 아 네네네. 네. 아 지금 뗐어요 그래서.
0: 지금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4: 네.
0: 오 자 일단 뭐 인오잡 한번 해봤다고 이번에는 이어폰 쓰고 있을 줄 아네요. 목소리 확실히 잘 들리게.
2: 나가서 비싼 거 사신 거 아니죠?
4: 준비를 확실하게 했어요.
2: 막 비싼 거 헤드셋 막 이런 거 아니죠?
4: 아니야.
0: 네. 제키님 그런 거 청구 안 됩니다. 아시죠?
4: 네. 네
0: 우리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제키님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Are you ready?
4: 네, I'm ready.
2: Let's get it.
0: Let's get it.

0: Let's do it.
1: Wow, Jackie, good job.
2: 감사합니다.
1: 어, 그때 왜 못 이겼지?
2: 네? 아, 그때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었고, 사실 그때 일하고 있었었어요.
1: 일하고 스피커폰을 하고 있었다?
2: 네. 아,
1: 그러면 이기면 안 되죠. 네. 아닙니다. 와, 그럼 오늘은 확실히 일단 뭐 네. 지금 뭐 퇴근하셨죠?
2: 네.
1: 퇴근하고 와 인오잡 하려고 이어폰까지 꼽아서 하는 게 아, 우리 혹시 미래 인오잡 도전자들 어, 오늘 네. 제키님한테 하나 배울 것 같습니다.
3: 네. 지난번에 어, 한이 있어가지고 어디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어폰 하나 사셔가지고
1: 맞아요
3: 작전하셨네요. 네.
1: 아 근데 제키님 일단 너무 일단 소리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오니까 제키님의 네. 일단 뭐 노래 부르는 것도 당연히 너무 잘 들렸고요. 근데 제키님 네. 영어 발음도 아 그때는 당연히 좋았겠지만 이번에도 지깁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한 영어 방송 덕분이에요.
1: 사실 이거
2: 쇼츠,
1: 이 말
2: 쇼츠 보면서 맨날 연습하고 하거든요.
1: 아 Alright.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2: 네.
1: 네 저는 이 말 꺼내려고 이렇게 말 걸은 거거든요. 네. 와 근데 쇼츠만 보지 말고요 라이브도 좀 자주 들어오세요.
2: 네 라이브도 듣는데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춰서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네. 아 좀 늦게까지 일하는 편이십니까?
2: 네, 한 번, 네, 제가 스케줄 근무라서.
1: 네.
2: 늦게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 아, 그렇구나.
2: 네.
1: 아, 그래도 이렇게 초추 이렇게 챙겨봐주시니까, 뭐, 그만큼 감사합니다.
2: 네.
1: 네, 어, 근데, 제키님 원래 계속 그 평택 쪽에 뭐, 살아 계셨습니까?
2: 아, 원래는 대구 사람이에요.
1: 아, 원래는 대구 사람인데.
2: 네.
1: 아, 근데 우리 부스타분은 혹시 어, 평택에 사는 부산인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원래 대구 사람인데 지금은
2: 네,
1: 평택에서 근무
2: 네.
1: 중이시는구나.
2: 억양이 이제 경상도 억양이 있어요.
1: 아, 그래서 좀 사람들이 어, 이거 혹시 부산 사람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키님 너무 잘 들었고요. 자, 뭐 아시죠?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할게요.
2: 네.
1: 네. 자, 오, 일단 두 분들 두 분한테 네 우리 두 도전자분들한테 일단 박수 드리고요.
3: 와, 아 진짜 정말 영어 너무 잘하세요.
1: 두 분 다 이거 오늘 두 분 발음에 너무 좀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김민지 학생부터 and then we have Jackie 님 발음 너무 좋고 근데 둘 다 이게 부산 영어 덕분에 발음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아 역시 일을 아니, 열심히 했구나라고.
3: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영어 잘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데요.
1: 네.
3: 좀 신기해요.
1: 하,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3: 아.
1: 네. 다른 영어 방송 이렇게 뭐, 들을 수 없어요.
3: 원래 이제 뭐지 배우는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이렇게 잘 어, 정말 자랑스러워요.
1: 여러분 You made 김조한 proud. 예. 진짜 이것도 이거 박수 한번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타임이 왔습니다. 자, 투표 시간이 왔는데요. 자, 나는 1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어, 너튜브나 어, 카카오톡으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10초만 드릴 거니까 여러분 Are you ready? 시작!
4: 10, 9, 8, 7, 6, 5, 4, 3, 2, 1
1: Alright, 투표 이제 마감됐습니다. Do not send them, they will not count. So while our staff outside is counting up the votes that have come in, 오, 오늘 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3: 네.
1: New people on our YouTube, 처음 보는 분들도 투표 지금 하고 있고요.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otes. While we wait for the count, 자, 우리 문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도 어, 오늘 그 이어폰 제키분이 그 이어폰으로 거기 뭐냐면 you know the wired earphones 그 블루투스 말고요.
3: 그렇죠.
1: Not the wireless. The one that has the cable and you have to stick it in. 그런 거 요즘 좀 찾기 어렵지 않아요? Aren't they hard to come by these days?
3: 옛날에 있었던 거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1: 네. 근데 요즘 폰들에 그것도 이제 꼽는 그 동그라미 그 포트도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3: 그거를 그 USB-C에
1: 네.
3: 그 젠다가 있잖아요. 아~ 젠더가 딸이 있고 원래 네. 그 충존하잖아요. 네네네. 그 젠더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1: 맞네.
3: 제가 있거든요.
1: 네. 근데 이것도 진짜 for future InnoJob contestants, this is something good to keep in mind. 왜냐면 요즘 다 이제 wireless 무선으로 하니까 그 사이에 좀 이게 you know connection can be bad, right? So that's why this could make or break somebody's you know singing when they're singing on air. So I think this is good to keep in mind. 근데 여러분 이거 때문에 나가서 비싼 이어폰 꼭 사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능하면
3: 있는 거를
1: 충분히
3: 약간 어댑터 네. 뭐 몇천 원짜리 이제 껴서 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여러분 혹시 뭐 미래 인호자 뭐 도전자들 저 뭐 시장에 가서 뭐 옛날 폰을 하나 샀고 이어폰도 샀고 이거 하려고 그렇게 샀습니다라고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자, well,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otes.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속 카운트가 진행되네요. 나 아직 위너가 발표 아직 없죠? 아직 안 됐죠? 네네네. 지금 아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아, 그럼 우리 뭐 이번 주말 공개 방송 얘기 잠깐 하죠?
1: 이거 그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역시 형도 진짜 방송입니다.
3: 아, 제가 또 공연하잖아요.
1: 맞아요.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 That's right. On Saturday we have a very special outdoor event taking place over at Northport. 거기에 아주 진짜 너무 예쁜 그 파크 에리어가 있거든요. 네. 저도 처음 가봐요. 이번에는 예, 북강 쪽에 아, 그 공원 이름 뭐였더라? 네. 친수 공원입니다. 네. 북항 그 쪽에 그 부산역 뒤에 북항 친수 공원에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의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This Saturday starting at 12 o'clock. 12시부터 네, 아주 진짜 대단한 분들 모셨거든요.
3: 예, 다른 분들도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1: 네.
3: 그 저희 홈페이지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 민수 씨가 자기 공개 방송인데 왜 이렇게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웹사이트 가면 우리 홈페이지 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3: 아주
1: 정보가
3: 정말,
1: 들어가 있습니다.
3: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1: 그때도 한영도 스페셜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 제가 그 노래 준비하느라고요. 네. 어저께 한참 이제 작업하고 있었어요.
1: 진짜요?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형 그러면.
3: 아니요.
1: 살살 하세요.
3: 아니 무대를 이제 특별 무대 하기 위해서
1: 네.
3: 정말 특별한 뭐 음원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1: 여러분 R&B 황제 김조한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올 거예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꼭 와주세요.
3: 네.
1: 아시겠죠?
3: 그것도 있고요. 또 여기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 네. 무대 같이 참여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1: 와 여러분 그날에 우리 BFM 스태프분들 데뷔도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시겠죠?
3: 이 방에 계시는 분들 한 명 있을 수도 있고요.
1: Too much spoiler. 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카운트 드디어 끝났고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오늘 위너를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이 노래 끝을 잡고 위너는요? 역시 제도전이 답이다. 바로 2번 제키님이 우승했습니다. 제키님, congratulations.
2: 감사합니다.
1: 야, 역시 축하해요.
3: 이어폰을 하나 샀더니 또 이렇게 역시. 사람은 투자를 잘하면 또 이렇게 효과가 있거든요.
2: 제키님. 네, 이어폰 벌었어요.
1: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에 드디어 인호잡에 우승했고요. How do you feel?
2: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역시 영어를 많이 부산 영어 방송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좋은 팝송도 연습하고 영어도 많이 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Thank you.
3: 다행이네요.
2: 조한님, 민수님 감사드립니다.
1: 아닙니다. Well, thank you.
3: 네. 그래도 듣다 보니까요. 이제 약간 좀 선입견이 있었던 걸 좀 없어주는 그런 역할이니까요. 좀 그 영어 좀 더 영어랑 좀 더 친해지는 게
1: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3: 네. 네.
1: 그래서 제키님 뭐 네. 상품권 갖고 뭐 할 거예요? 뭐 살 거예요?
2: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거 사고 사진 일단, 찍고 보내주세요.
3: 일단
1: 알겠죠?
3: 이어폰은 샀으니까 이어폰은 필요 없고요.
1: 그거 뭐지? 반납하세요. 포장 그냥 잘해가지고 이제 반납하면 되잖아요. 자키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평택에서 저희 방송도 열심히 잘, 뭐 쇼츠 네, 잘 챙겨보시고 라이브 네. 방송도 잘, 가끔씩 잘 들어주시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2: 네.
1: 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자, 아쉽게도 우리 윈 못한 네, 민지 학생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0: 아, 네, 여보세요?
1: 민지 학생, 오늘 아쉽게 윈을 못했습니다.
3: 그래,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진짜 민지 학생 꼭 재도전하세요. 아쉽겠죠? 이 영어 발음 갖고 너무 아쉬워요. 다른 네. 날에 재도전하게 되면 I think with your English, 진짜 우승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 You're gonna be great.
1: 네.
0: 감사합니다.
1: 자, 근데 우리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Do you like chicken or pizza?
0: 치킨 구분하겠습니다.
3: 치킨. 치킨 갑니다.
1: 올스타가 쏩니다. 치킨. 자, 민지 학생,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우리 다음에 꼭 또 봐요. 오케이?
0: 네, 치킨 뜯어서 부산 영어 방송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Yeah. That's right. It's good.
1: 야, 이렇게 다 듣게 만들었으면 우리 치킨 좀 추자 많이 합시다. 민지님 아시겠죠? Alright, that was it for today's 이노자. But wait, there's more. 다음 주 이노자 또 있습니다. 다음 주 도전곡은요, 우리 R&B 황제 김조한이 살짝 미리 맛보기를 보여줄 건데요. You ready, 형?
3: Let's get it.

0: was Nat King Cole's Love. 다음 주에 도전 곡입니다. 우리 유저님의 크리스마스인 줄. 아,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 나죠? Christmas in May. 진짜. 와, 형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대박이었고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꼭 와야 돼요. 이걸 진짜 라이브로 듣고 싶으면 이번 주 토요일 네, 북항 친수 공원에서 네, 12시부터 우리 All Star English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 스페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꼭꼭 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문자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나 여기 부산이었는데 갑자기 뉴욕이지? 왜?
1: That's right.
0: 네, 진짜 우리 한영 목소리로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진짜 사람들을. 좋아요, 형. Thank you so much for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2: See you tomorrow.
0: And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In the meantime, Sting 행님이 부릅니다. Shape of my heart.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The time is now 7 o'clock.
11: English with
12: 부산 아지매.
1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6: 영어 하이소.
12: 와, 내가 살면서 외국에서 미용실을 다 와보고 진짜 성공했다. 나 자신 대견해.
13: Hello, how are you?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12: Hi, yes, my first time.
13: No problem.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12: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니 디자이너가 유명하던데. 제니 디자이너?
13: Ah, you mean Jenny? I'm sorry, she's on vacation right now. Would it be okay to have another designer work on you instead? The other designers also have excellent skills.
12: 지금 없단 말이지. 그럼 뭐, everybody okay?
13: Thank you so much for understanding. Okay, first, we're going to wash your hair, so please follow me inside.
12: 잠깐만, 잠깐만. 저 디자이너 머리가 왜 저렇노? 혹시 내 머리도 저렇게 이상하게 망할 것 같은데. 그냥 제니 디자이너 올 때 한다고 나가봐야 되겠다.
13: Hello. Would you please follow me?
12: I'm sorry. Jenny, come. I come.
13: Oh, you're still looking for Jenny. Actually, Jenny has left this salon. But as I mentioned earlier, there are plenty of other designers here who are even more skilled than her. So go ahead and let us transform your hair today. Look at me. I'm designer Rosé.
12: I'm sorry. Jenny, don't come. I not come. Bye-bye. See you soon.
13: Oh, you don't believe me? I told you. I am the top hair designer, Rosé.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3: 오늘 배워볼 표현. 찾으시는 디자이너가 있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13: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3: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13: Looking for something은 무엇을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찾는 것 뒤에 particular something이라고 붙이면 특정한 무엇을 뜻하죠. 대답으로 특별히 자켓을 찾고 있다면 Yes, I'm looking for a jacket. 특별히 찾는 게 없다면 No, not really 라고 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찾으시는 디자이너가 있으세요?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13: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4: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8: 맞다 맞다. All-Star.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8: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별아우라움 문자중에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아요. 뭐냐면 한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분들께서는 그 순위 참여에 안 하셨거든요. 네. 순위 그 경쟁에.
1: 네.
0: 근데 이번에 꽤 많은 분들이 조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1등을 네니 리님께서 하셨고 2등을 닥터수님 그리고 영옥님께서 3등으로 도전을 하셨고 캘린 스토리님께서 4등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1: 이야.
0: 이제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1: 진짜 안 봐주네요 이제. 근데 딱 그 첫 주에 누구였죠? 네.
0: 오늘?
1: 아니요.
0: 이번
1: 우리 고수님이
0: 고수님이 이제 하셨죠.
1: 네. 아 근데 여러분들 고수님 왜 이렇게 봐줬지?
0: 그 기록이 안 깨집니다.
1: 이렇게 이게 you know they hate to see people win 이렇게 이기는 거 절대로 이렇게 보기 싫은 분들 같은데.
0: 네네네네.
1: 와.
0: 네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네.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 근데 오자마자 이 All Star English의 이런 네. 문화를 바로 이렇게 문화에 바로 참여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0: 그니까요.
1: 영웅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0: 영웅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1: 네.
0: 1일 안 하시나요?
1: 오늘 저랑 네네네. 오늘부터 1일이 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기분 너무 좋겠다.
0: 네. 그리고 이제 이노잡이 있었는데 우리 유저님께서는 원래 칭찬을 잘 안 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1: 근데 요즘 네. 유저님 좀 기분이 좋으신지
0: 네네네.
1: 저한테 이 글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0: 좀 줄어들었나요?
1: 칭찬도 좀 오고요.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우리 유저님 혹시 이번 주 공개 방송 온다고 해서 마주치게 되면은
1: 근데 보니까 네네. 우리 데니 리님이 그 그룹으로 간대요. 온대요.
0: 맞아요. 맞아요.
1: 공개 방송으로. 누구랑 같이 오는지 이 리스트 주세요.
0: 네네네.
1: 네. 아니 누구는지 또 파악을 해야죠.
0: 그렇죠. 파악은 해야죠. 그렇죠.
1: 네.
0: 그때 이제 그 볼펜도 몇 개 좀 챙겨 가시고 사인도 하셔야 되니까.
1: 아.
0: 네네네.
1: 네. 이마에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네. 그래서 우리 유저님께서 어린 친구가 소울이 넘치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1: 네.
0: 우리 둥피님께서는 오늘 팀과 야구장에 가는 관계로 불참입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1: 혼나야 됩니다.
0: 네네. 가서 이제 그래도 직관을 하더라도 네. 영어 방송은 챙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후추님께서 민지 학생 잘했어요. 다만 스팅이란 가수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고 민지 학생은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라 그냥 노래가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이건 진짜. 인정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네.
1: 자 아까 우리 유주님 뭐 극 좀 덜 보낸다 하고 하는데 네. 유주님이 문요 기분이 좋다니 기분이 나쁘군요 라고 역시 유주님 맞습니다.
0: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original 자 오늘의 디지노는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조금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과연 침을 흘리며 자는 게 정말 잘 잤다는 뜻일까요? 오늘 침을 좀 많이 흘렸거든요. 그 베개피가 좀 다 젖었습니다. 네.
1: 아니 여기 좀 묻어있는 것 같은데.
0: 아니요 씻고 왔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1: 좀 하얗습니다.
0: 아니, 씻고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It's easy to think wow I must have slept really well. But is drooling actually a sign of good sleep?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at do you think?
1: Drooling?
0: 네.
1: I don't think it's a sign of good sleep. It
0: really?
1: Means you slept with your mouth open. 입 벌리고 잔 거 뿐이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침 흘리고 잤을 때 좀 잘 잤다라는 느낌 안 드나요?
1: 희한하게 on you those agree, days, right? I do feel a little bit more rested, yeah.
0: Yeah, you do confirm, right?
1: 네.
0: 그러니까요.
1: 네.
0: But the answer is, it could mean you're in a deep sleep, but often it's a warning sign for your respiratory.
1: 뭘 것 같아요?
0: Respiratory.

0: respiratory.
1: respiratory.
0: 맞아요. 이게 호흡기라고 하죠.
1: 네.
0: or oral health입니다. 이게 수면 중에 침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이제 REM 수면이라고 하잖아요.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
1: 오, REM sleep.
0: 그렇죠, 그렇죠. So when you enter deep REM sleep, your muscles fully relax, including those in your face. 그래서 몸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요. However, the most common reason is mouth breathing, which often happens when your nose is blocked. 그래서 뭐 비염, 충농증.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게 된다고 합니다. So it means it's a clear sign of poor sleep quality.
1: Now, this is a side question, 네. and I'm not asking you. 왜냐면 문자 요정 확실히 모를 거고.
0: 한번 알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네
1: 근데 실내가 안 가서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0: 네. 대한수면의학회지에서 좀 가져온 거니까.
1: 근데 그거 it's not regarding that. And I want to ask our boost other.
0: All right.
1: 희한하게. Mm-hmm. 자기 전까지는 괜찮은데요.
0: 네네.
1: So until before I go to sleep, my nose is fine.
0: Okay.
1: Why is it every time I lie down, that's when it starts getting blocked?
0: Oh.
1: 자로 이제 딱 누운 순간 네네. 왠지 코가 막히기 시작할까요?
0: 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네요.
1: 왜 그걸 안 갖고 왔어요?
0: 미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네. 좀 부탁드리고요.
1: 혹시 의사분들 계시면
0: 네네네.
1: 일단 반갑습니다.
0: 우리 닥터 손님
1: 친하게 지내요.
0: 네, 닥터 손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1: 닥터도 있긴 있었네.
0: 네, 네, 중요한 게 그렇다면 침 안 흘리고 꿀잠 자는 꿀팁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Shut the mouse.
0: 네, 그것도 있지만
1: 네.
0: 첫 번째는 sleep on your back instead of your side to let gravity work in your favor.
1: Because when you sleep on your stomach,
0: uh-huh.
1: right, or when you sleep on your side,
0: mm-hmm.
1: your head is always tilted.
0: 그렇죠. 기울어져
1: right?
0: 있죠.
1: 네.
0: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침실 습도 50% 유지입니다. 네. 침실 습도.
1: Excuse me?
0: Okay. Humidity.
1: 아, 습도.
0: 뭐라고 들으셨죠?
1: 침실 습도.
0: 네네네. 그쵸.
1: I thought you were talking about like 침.
0: 아,
1: 나, 나, 나. 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0: Bedroom입니다. 네. Bedroom humidity. 마지막으로는 낮은 베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Use a lower pillow. 이런 세 가지로 조금 prevent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근데
0: 네.
1: for me,
0: uh-huh.
1: because I, 이거 침 흘리는 건요 영어로 네. drool이라고 해요.
0: 그렇죠, 맞아요.
1: drool.
0: Uh-huh.
1: So when I drool,
0: uh-huh.
1: I mean I do drool. 저도 사람이에요.
0: 그쵸,
1: I'm a person,
0: 누구나 하죠.
1: right? I'm 네. not perfect. I mm-hmm. drool when I sleep sometimes. Mm-hmm. But what? I can't stand the smell of it.
0: Oh.
1: 제 침인데
0: 못 참겠다.
1: 이 냄새를 못 참겠어요.
0: 그건 좀 심각하죠.
1: Right?
0: 누구나 다 그래요.
1: 네.
0: 네.
1: And I do have a bed cover on it.
0: Uh-huh.
1: 근데 이 침을 흘리게 되면 이 아시죠? 이 베개 커버를 뚫고,
0: 뚫고
1: 거기 그 쿠션까지 가니까 이게 네네.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0: 아,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해야 됩니다.
1: 네. 네.
0: 아니면 워낙 많이 하신다고 하면요. 그 waterproof를 사세요.
1: Waterproof pillow?
0: Waterproof pillow cover.
1: 아,
0: 그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1: 똑똑하네.
0: 네네.
1: 네.
0: 아하.
1: 아, 그렇습니다. So today's Did You Know, does drooling mean you slept extra good?
0: Mm-hmm.
1: Not necessarily.
0: 네.
1: 자, 문자 요정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You are tuned into hour number two here at All Star English.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e time is now 7:36 here in the studio. So around this time, we have, of course, our weekly Wednesday segment.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But I'm sure people watching on YouTube might have seen, 어? 어, 과장님 더 젊어졌었는데? 젊어지셨는데? 어, 좀 스타일이 좀 어, 좀 괜찮은데? 왜 그렇지? 여러분, 그쵸? 저도 좀 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ut 과장님 아닙니다. 네, 혹시 화질이 좀 안 좋을까봐. 네, I'm just letting you know now. We have filling in for HK 과장님 who is 전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과장님 오늘 안 온지. 네, 일단 우리 게스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We have 웅님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illing in for HK 과장님. 반갑습니다. Welcome.
5: 아, 반갑습니다. 부스타 반갑...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네. 아, 카메라 long, 여기예요. 아,
5: long time no see.
1: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5: Great. These days I'm feeling a little bit down, but I think joining All Star English boosts my mind up.
1: 와, boost my mood입니다.
5: 아, boost my
1: 네,
5: mood.
1: 네, boost my mood입니다.
5: I'm sorry, 네네네. boost 혹시, my mood.
1: 아니, 혹시 이게 과장님이 시켰을까봐 아. 틀리면 또 가서 또 아, 아. 너 틀렸어 막 이렇게 과장님 다 보이거든요.
5: 네. 광고무원 하겠습니다.
1: 네네네. boost my mood. 네. 아, 근데 혹시 과장님이 꼭 이거 넣어야 된다라고 시켰어요?
5: 아, 아니, 그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1: 와, 나 웅님 몇 번째죠? How many times has it been? 이거 세 번째인 것 같은데.
5: Maybe three times. Yes.
1: 그렇죠. But a very familiar face here at BFM. 뭐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너튜브 콘텐츠에도
5: yes.
1: 네, featuring 해주잖아요.
5: 맞습니다.
1: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filling in for 과장님 for today's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아, 오늘 55회차인데요. 저는 일단 HK 과장님이랑 55번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But filling in once again for today, 과장님, we have 웅님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원래 하는 대로 오늘 민원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6: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와이프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 뭐해? 또 뭐 사려고?
7: 아 여보 leave me alone please. 아, 오늘 너무 tough day라 아, 나를 위한 소비를 좀 해야겠어.
6: What happened 자기? Open up to me.
7: 아 여보 있잖아. 아 근데 너무 느끼해 여보 조금 지금 right now. 아 근데 살이 너무 찐 것 같아 나. I feel gloomy.
6: No absolutely not. You are so beautiful.
7: Oh.
6: I will make you feel better.
7: 어, 왜 그래?
6: 이제 더운 날씨도 오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 축제 한번 즐기러 가볼까? Are you ready?
7: Oh, my honey, so sweet. 아, 뭐 무슨 축제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I'm dying to know.
6: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부산에서 곧 열리는 축제들에 대해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민수님과 웅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근데 진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스윗해요.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랑 와이프 뭐 이렇게
6: 스윗해야죠.
1: 그렇죠. 네. 스윗해야죠.
6: 맞습니다. 스윗해야죠.
1: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데니엘리님이 good low voice라고 하네요.
6: 아,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우리 형님한테도 이런 문자 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웅님 왠지 모르게 박보검 느낌이
6: never do that. Never do that. Please. Please.
1: 하지 말아요.
6: I want to leave. No.
1: 근데 역시 안 해. 네. 저도 가끔씩 뭐 네. 누구누구의 뭐 뭐지 그 연예인이나 비교할 때요. 저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6: 조심해야죠.
1: 갑자기 막 우리 유튜브에 막 100명씩 들어와서 왜 그러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올릴 때도 있거든요. 역시 잘하시네요. 자, 일단 웅님이랑 웅님의 민순이 와이프분이랑 이렇게 뭐 가서 조금 이제 날씨도 좀 이제 지금은 좀 아니지만
6: yes.
1: 아니지만 이제 날씨도 계속 따뜻해지고 밖에 나가서도 할 것도 많고 하는데 좀 이제 축제 이 계절이 오지 않았어요, 부산에?
6: 그럼요.
1: 네.
6: 부산 하면 summer.
1: 부산하면 썸머죠 역시. 좋아요. 언니 영어도 너무 잘 너무 이게 좋아졌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민원 너무 잘 들었고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일단 너무 잘하시는 거 진짜 같아요. 진짜
6: 일단
1: 이 연기도 진짜 approve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6: 약간 울렁증 지금 있는데 그 울렁증을 overcome 하기 위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1: 와. 네. 근데 이게 조금씩 계속 이 영어 이렇게 단어를 넣으니까
6: 잽처럼 이제.
1: 너무 네. 잘하고 있습니다. No worries. 근데 일단 여름은 부산의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네. 부산 summer, summer 부산.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을 방문할 건데요. 자, 이제 와서 뭐 많은 축제들도 뭐 동시에 즐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웅님 will be introducing what's going on in Busan, especially festivals you could definitely check out while you're here. So let's get to it. What's first?
5: Let me start with 2026. 광안리 어방 페스티벌.
1: 오, 큰 거 왔습니다. 네. The 어방 페스티벌.
5: It's happening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Right at 광안리 Beach and 수영서적 Park. And guess what? Admission is absolutely free.
1: Nice.
5: Completely free. Though a few hands-on experience might have a small fee.
1: Ah, okay. Yeah. So to get into the festival, free of charge, yeah. right? So you don't have to pay any money. But for maybe booths or experiences,
5: yes.
1: you might actually have to pay it just a little. But then what can people actually do there?
5: You can experience a traditional Obang folk village, try and catch a live fish with your hands, and watching the musical Obang. But the absolute highlight, I think, is Jindu Ohwa.
1: Ah, Jindu Ohwa. 저는 어방 축제 많이 가봤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What's that?
5: It is a spectacular reenactment of how ancient fishermen used to light up torches on their boats to fish at night.
1: I see.
5: Singing those torches glowing against the Gwangalli beach night sea. It just breathtaking. Very perfect, and it's perfect for the whole family. And maybe couple.
1: Romantic. 좀 분위기, yes. 좀 로맨틱 분위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5: You can check more information at 수영 홈페이지. Type 광안리 어방 주최 2026년 at naver or .com.
1: Okay. So, 아마 밤에 해서 yes. 저는 항상 딸 데리고 낮에 갔거든요.
5: Yes, yes.
1: Right? I always went daytime with my daughter, so maybe that's why I didn't see the reenactment. Nice! So that's the 어방 festival. 어방 축제 taking place in 광안리. That's from June 12th to June 14th, right? Friday to Sunday.
5: Yes.
1: Mark your calendars. 사실 준비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 그래서 요즘 광안리 벌써부터 좀 세팅 중인 것 같습니다.
5: Yes.
1: 네.
5: They ready for that event.
1: Yeah.
5: Yes.
1: So they're setting up and it takes time. 왜냐면 yeah. 그 뭐지 그 옛날 그 집들도 막 이렇게
5: yes.
1: 막 세우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5: Yes.
1: And there's people walking around in like the old long time ago 그 옛날 그 옷도 이렇게 입고 이렇게 광안리 다니면서 진짜
5: 맞아요.
1: 그 옛날 사람 같이 막 대화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우리 스페셜 게스트 웅님 오니까 역시 우리 부스타분들이 칭찬을 많이 보내네요. 웅님 저음 목소리 너무 매력 있어요.
5: 고음으로
1: 너무
5: 내겠습니다.
1: 너무 치죠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뭐 낮게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고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근데 진리님은 목소리부터 부산 사람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5: 아, yes. Native.
1: 최대한 감추려고 했는데 들켰습니다. 좋아요. So that's the first on 어방 festival. What's next?
5: Second one is you already know BTS of BTS 월드 투어 아리랑 인 부산. 아마 저번에 소개했었죠. 부산 이제 근데 부산시에서는 이 BTS 공연과 함께 도시 전역을 축제하기 위해서 do the best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이야. 네. 그럼 이게 공연장만 아니라
5: 그렇죠.
1: 온 그냥 도시가 부산시가 이 공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5: 그렇죠.
1: 오, 너무 재밌겠다.
5: 이례적인 그런 BTS 공연뿐만 아니라
1: 네.
5: 앞으로도 부산에 왔을 때
1: 이야.
5: 이런 걸 즐기고
1: 네.
5: 부산을 feel,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 너무 좋습니다. So 네. tell us more detail about this. What
5: yes.
1: people can expect.
5: Yes, first, Busan make a welcome photo zone at Gimae International Airport during June 8th to 14th. And at Busan Station, Welcome Center will be open June 5th,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1: 네.
5: Yeah, and the second, about festivals. Drone lighting show will be held at 10 p.m. on June 12th and June 13th. And the Red Moment Busan, I think like preview of a BTS World Tour, will be held on June 11th to 13th.
1: Okay.
5: And you can go looking around music performance and the experience photo zone. Finally, food. Oh, yeah, delicious okay. food. Mm-hmm. Busan make a food map for people who visit Busan.
1: Ah, okay.
5: Using this, we can explore culinary content and the food and beverage information from various places to in Busan.
1: 와, yeah. BTS 온다고 뭐 볼거리, 먹거리 다 준비했네요, 부산 씨가. Yes. So this is something that I'm sure a lot of people, because there will be a lot of people coming to Busan for the concert, and maybe this could make them, you know, maybe come even before and yeah. stay after the concert as yes. well to enjoy Busan. 그래서 yeah. 콘서트 때문에 오는 분들, 어, 부산에 뭐 할 거 많네? 그러면 조금 일찍 와서 콘서트도 끝나고 조금 yes. 더 뭐 즐겨야지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5: 그 행사들이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연 때문에 오셨어도 네. 부산시를 더 즐기고
1: 네.
5: 일거양득. 예. One stone, two birds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제
1: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5: Sorry, 네. kill two birds 네. by one stone.
1: 맞아요, 맞아요. 네.
5: 그렇게 네. 할 수 있게 approach 준비하고 좋았습니다. 있습니다.
1: 네. 네. 자, 우리 문자 또 왔습니다. 우리 진리님이 말합니다. 정직한 발음으로 친근감 한 스푼 추가요라고 하트까지 보냈는데
5: 감사합니다.
1: 와, 일단 우리 부스터분들 하트 받기 좀 어렵거든요.
5: 아,
1: 네, 웅님 하나 받아갑니다 오늘. 좋습니다. What's next?
5: The last one is the excitement doesn't stop in June.
1: Oh,
5: moving into July.
1: Okay,
5: Busan is hosting a massive, historic global event.
1: 뭐지?
5: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is coming to Mexico from July 13th to July 29th.
1: Wow, yeah. This is huge.
5: Yes,
1: I
5: very
1: think.
5: Huge.
1: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부산 맞습니다. 여기 부산 영화 방송에서 뉴스 전달할 때 네.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말 많이 하거든요. Especially in regards to, you know, making certain places here in Busan or certain buildings or even people as world heritages. So this is, I think, very big news.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is committee is meeting not only in Busan, but in Korea.
5: Yes, it's
1: right?
5: first time.
1: So this is big news. Please tell us more.
5: It is time to fill K-Heritage.
1: Mm-hmm.
5: To celebrate this committee, Busan prepare World Heritage Tour.
1: Mm-hmm.
5: There are two types. The 반나절 투어랑 그다음에 하루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5: 그래서 반나절 투어 같은 경우에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 부산 지방기사청, 아미동 비석마을, 임시수도 기념관 등 이제 피란 수도 부산을 느끼 그 유산 현장을 느낄 수 있게 그 현장들을 돌아보고요.
1: 네.
5: 그다음에 하루 투어 같은 경우에는 통도사, 방구대 안각화 등으로 구성된 울산 양산 세계 유네코스 1회랑 유산 코스 1회랑
1: 네.
5: 그다음에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등으로 구성된 경주 유산 코스 1회로 진행이 돼요.
1: 네.
5: 그래서 you can apply for the tours right now.
1: Okay.
5: You have to hurry because it starts today 10 a.m.
1: Oh, it started. It opened.
5: Yeah, open. Already open. So
1: okay.
5: 이 투어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1: 네.
5: 선착순이니까 first come, first served. So hurry up.
1: 네. 네. Oh, I think this is just a really great opportunity
5: yes.
1: to, you know, see just the beautiful parts of our city, obviously. Because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have heard on the news, 부산도 여기저기 그 UNESCO World Heritage List 그 목록에
5: 맞습니다.
1: 계속 이게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So I think this is a great chance for people, maybe from UNESCO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to see what those, you know, candidates are all about. 그래서 목록에 올라가는 뭐 곳, 뭐 건물, 그렇죠? 이런 거 도대체 뭐 무엇인지 이걸로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 의미도 배우고
1: 네.
5: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1: Of course. Nice. So, lots to do and lots to see. Our special guest 웅님 has provided. He is filling in for HK 과장님 for the day. 일단 오늘 너무 좋은 행사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You're welcome.
1: 네, 근데 중요한 파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어 배우기가
5: 맞습니다.
1: 있거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5: 요즘 이제 그냥 뭐 일가를 마치다, 뭐 그만하다라는 표현을 finish 이런 거 말고
1: 네.
5: 좀 더 좀 멋있게 나이스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좀 멋지게 좀 하려면요. 그러면 딱 이제 뭐 이렇게 과장 자리에서 과장으로서 이제 조금 이제 리더잖아요.
5: 그렇죠. 네,
1: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이 영어로는요. Let's call it a day.
5: Let's call it a day.
1: Let's call it a day.
5: Call it a day.
1: 네. 그냥 여기까지. 이제 오늘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Let's call it a da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5: 네, 분발해서 제가 과장이 되면 바로 쓰겠습니다. 어, let's call it a day. 네,
1: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어, 과장님, let's call it a day. 라고 이렇게.
5: 이제 혼납니다. 네,
1: 혼납할 수 있죠. 어, 여기까지 하면 어떠겠어요? Nice. 뭐, 옹님,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오늘 뭐 마지막 이거 계속 볼 거잖아요. 그렇죠?
5: 아, 종종. 네네네.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네. 배 과장님께서 연락을 주신다면 네. 불러 언제든.
1: 혹시 뭐 다음 주도 오실래요?
5: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1: 아, 네.
5: 종종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오시면 됩니다. 웅님, thank you so much for today, okay?
5: 아, no, thank you so much inviting me.
1: Of course. All right, folks, we're gonna wrap it up today. Join us tomorrow for more great show. I'm gonna leave you with our last track. This one's by Porestella, 마법의 성.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re are seafarers who protect our seas whil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for months at a time, continuing their voyages amidst international conflicts and unpredictable crises. Now, how much do we really know about their lives and safety? Today, we're joined by Mr. Kim Tu-you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s. He is the voice representing 70,000 seafarers. Immediately after taking office this past March, he initiated 24-hour monitoring of the Strait of Hormuz while simultaneously driving structural changes such as transitioning the Federation into an industrial union, reducing working hours, and expanding tax exemptions for seafarers. So today, we're going to discuss what it means for our society to protect the safe labor of seafarers and safeguard our sovereignty on the ocean.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두영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7만 선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분이죠. 선원들의 안전한 노동 그리고 바다 위의 주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해상선원노동자연맹 위원장 김두영입니다. 이렇게 부산 영어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선원노련은 대한민국 해운과 수산업 최일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대표하는 노동단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위 화물을 나르는 상선, 조업을 통해 생선을 잡는 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권익을 지키고 복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원유, 가스, 곡물, 생필품 등 수출입 화물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움직이는데 그 중심에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선원들은 몇 달씩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때로는 국제 분쟁이나 위험한 해역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묵묵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선원들의 안전,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한국인 선원 일자리 보호, 선원법 개정과 같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과 또 에너지 뒤에 선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So he introduces the Federation as a labor organization representing seafarers working on the front lines of South Korea's shipping and fishing industries. Simply put, it protects the safety, working conditions, and rights of workers on cargo ships and fishing vessels while actively supporting their welfare. He notes that vast majority of import-export cargo, including the oil, gas, grain, and daily necessities we use every single day, moves across the ocean, and seafarers are at the heart of that movement. And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for months, they sail through dangerous wat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s for the nation's economy. Now, since taking office, he has been focusing on safety, reducing working hours, protecting jobs for Korean seafarers, and amending the Seafarers Act to turn field voices into actual policies. Well, it has been nearly 2 months since you took office as a 32nd chairman on the March 27th. So what was the very first issue you looked into and what have you been focusing on during this time? 네, 지난 3월에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으로 또 취임한 이후 벌써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들여다본 현안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일들에 집중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중동 해역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0: 그럼요.
1: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우리 연맹 안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선박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선사와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와도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혹시라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입니다. 선원들의 경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많고 휴식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있습니다.
0: 네.
1: 또 한국인 선원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선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가 물류와 식량 안보를 지키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선원법 개정과 선별노도 전환 준비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0: 네.
1: 선원들의 목소리가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ost immediate crisis he faced upon taking office was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as we know, particularly the rising tensions and the Strait of Hormuz. Now, to address this, he immediately established a 24-hour monitoring system within the Federation to track ship locations and coordinate with shipping companies,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he has been focusing on structural issues, such as a severe problem of long working hours, noting that many seafarers work 10 to 12 hours a day without sufficient rest. He also views the rapid decline of jobs for Korean seafarers as a serious threat to national logistics and food security. Recently, he has been directing his efforts toward amending the Seafarers Act and preparing the Federation to transition into an industrial union to ensure that field voices lead to actual policy changes, which we will talk about during today's The Interview. Now, the situation in the Strait of Hormuz changes constantly. So, how is it currently being managed? 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1: 네, 지금은 호르무즈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선원들과 또 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노사 정간에 항상 긴밀하게 채널을 열어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선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늘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Now he shared that of course the Federation continuously monitors the Middle Eastern waters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emains volatile, and he is contacting of course the government and direct contact with the seafarers as well. And I do want to ask a little bit about how he is connecting with them, and of course the safety of them is very, very important.
2: 실제로 많은 한국 선원들이 위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조금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한국 선원들은 특히나 책임감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국가관이 되게 수철한데요. 그 이유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복을 입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대와 비슷한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서 엮여진 여러 가지 그 처음부터 길러질 때부터 우리 자격을 가질 때까지 가지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현재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선하기보다는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생각들이 강해서 아직도 현장에서 열심히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겠다.
0: 네.
1: 그럼 내가 가면 누군가 또 와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잘 있겠다는 책임감이 되게 투철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선원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0: So he shared and praises the immense responsibility and sense of duty shown by the many Korean seafarers who stayed at their post despite the danger, and it's just amazing to see. But with that, we want to continue strengthening protection systems, especially during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future.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Tu-young here in the studio. Now, he's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s. Right after your election, you stated that the 70,000 seafarers expressed a collective desire to move past division and conflict toward unity. So what specific voices and concerns have you heard most from the crew members on site since taking office?
2: 네, 위원장님은 당선 직후에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하나로 나아가라는 7만 선원 동지들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 네,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는 선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젊은 선원들은 노동시간의 미래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0: 네.
1: 힘든 환경 때문에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듣습니다. 반면 올해 배에 승선하신 선원분들께서는 한국 선원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선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가 쉽게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선원이 중요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해운업과 수산업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과 분열보다는 선언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힘을 모으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언 노련이 선원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큰 집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선원이라는 직업이 다시 안정적이고 또 존중받는 일자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So he shares that the phrase he hears most on site is actually that seafarers want to be able to have hope for the future. Younger crew members frequently raise concerns about long working hours and their long-term prospects, noting that the harsh environment makes it difficult to stay long and deprives them of time with their families. Meanwhile, veteran seafarers express deep regret over the rapidly shrinking number of Korean crew members as younger generations no longer view seafaring as a stable career path. Hearing these voices made him realize that people must come first, as shipping and fishing industries cannot survive unless seafarers are respected and safe. So he aims to unite everyone under the shared identity of being seafarers with the ultimate goal of making the Federation a supportive central anchor for all crew members. And since taking office, you have strongly pushed for a transition into an industrial union. So how far along are you with your discussions? And could you explain what an industrial union means in a way that's easier to understand? 취임 직후부터 선별 노조 전환 추진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어 있고 왜 지금 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선별 노련을 만들려고 저희들은 선별 노련 추진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선원들은 내에 이제 바닥부터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가 특징상 해운업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이라는 직업을 특성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우리 특별팀에서 하나하나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 내에는 그런 특별한 성과를 하나 만들어내는 데 저희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So he explains that the union structure, they are coming up with a special team and force that maybe in the future, very soon, actually this year, that they will hope to see some changes as well. And to give you a little bit of explanation, the union structure was divided into by different and individual companies, but now they are trying to come up with a federation or more like an industrial union so that they can all work on issues together like working hours or safety and leave because it is a industry-wide problem. It's not just a single company, a problem that single company can resolve. Well, now, you have also voiced strong demands for total tax exemptions on seafarers' earned income and reduction in working hours. What is the actual reality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on site? And on also, what is the actual reality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What do you think needs to change most urgently?
0: 네, 선언 근로소득 전면 비과세와 또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과제로 목소리를 내우셨는데요. 실제로 현장 선원들의 노동 환경은 어느 정도 상황이고 또 가장 시급하게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 선원들 한번 배를 타면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땅을 받지 못합니다.
0: 네.
1: 주 70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은 좀 일상이죠. 그런데도 내양 선원이나 어선원들은 세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제도가 없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선원 근로소득 전면 비과세입니다. 외양 선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선원들이 비과세를 확대해서 실질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배를 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권 보장입니다. 현재 우리 목표는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입니다. 그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1년 내내 가까이 배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0: 그럼요.
1: 충분히 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선원이라는 직업이 계속 가능하게 만들어질 계기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선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활을 걸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한번 배를 타면 길게는 10개월 가까이 육지를 밟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2: So he shares that once seafarers board a vessel, they cannot step foot on land for 6 to maybe 10 months, making overtime work of more than 70 hours a week a part of daily life. Despite this, coastal seafarers and fishing vessel crews are often excluded from tax benefits, and he emphasizes that the most urgent issue is a full tax exemption on a seafarer's earned income, which must be expanded to all crew members, including coastal seafarers, to increase their real wages and also attract younger generations to the profession. Another critical goal is actually to reduce working hours and guarantee proper leave, with the Federation aiming to establish a 3 months on board, 3 months on leave system. He notes that human beings are not machines and cannot live on a ship for nearly a year. They must be able to rest sufficiently and spend time with family for the job to remain sustainable. He views these two issues as directly linked to seafarers' right to survival. Well, now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Kim Doo-young, and he's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 Now, you also shared your vision of transforming the Federation into a policy-driven union. So what specific change do you absolutely want to achieve during your term?
0: 네, 위원장님은 선언 노련을 정책 노련으로 만들겠다는 방향도 제시하셨는데요. 임기 안에 꼭 만들어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 예, 저는 선언 노련을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기억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노사가 임금 몇 퍼센트 올리는 싸움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선언법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의 선언법은 일반 노동법보다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별법적 이추에 있는데 특별법이라면 더 나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0: 네.
1: 그래서 제 임기 3년 동안 선언법을 전면 개정해서 선원의 노동 가치가 육상 노동자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선원이 국가의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임기를 마칠 때 김두영 위원장 덕분에 배 타는 사람 보람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는 게 제 진정한 꿈입니다.
2: 그렇군요. So he wants the Federation to be remembered as a problem-solving organization rather than just fighting over wage increase percentag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is goal is to fundamentally overhaul the nation's Seafarers Act. He points out the current act is actually inferior to general labor laws in many aspects, noting that as a special law, it should offer better benefits, but the reality is quite the opposite. During his three-year term, he aims to completely amend the Seafarers Act to create a world where the value of a seafarer's labor is recognized as higher than that of land-based workers. Also, he wants to build widespread social awareness that seafarers are essential personnel responsible for national energy and food security. He concludes that his true dream is to hear crew members say that because of his chairmanship, they feel a genuine sense of worth in sailing.
0: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오늘 부산 연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선원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가계 경제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드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 지금 우리 선원들이 매일같이 전 세계 산유국에서 배에 가득 싣고 한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쓰는 물건의 99%가 이렇게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아다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선원 158명이 탄 선박 26척이 그곳에 고립되어 벌써 3개월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우리 선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경제의 혈맥을 잇는 열심히 또 그곳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의 수고와 희생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0: 네.
1: 저 김두영과 선원 노련은 우리 선원들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원분들이 꼭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 Now he points out that while citizens are struggling with high oil prices, the very fuel we use daily is brought to South Korea from oil-producing nations by seafarers. In fact, most of the goods we use, eat, and wear every single day arrive by ship. Yet he notes that heartbreaking situation

0: the toil and sacrifice of those fighting to keep our economic lifelines flowing. And he promises that he and the Federation will do everything to ensure every single crew member returns safely and receives their fair treatment they deserve. And he finishes with a message of strength to the seafarers and, of course, gratitude to the citizens. And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for today's text topic question.
1: 위원장님,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도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먼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 항로를 지키는 선원분들과 또 가족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2: 먼 바다에서 일하고 계신 선원 여러분,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움직이고 국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며 큰 희생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선원 한 사람 뒤에는 늘 가족과 응원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원 여러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노동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헌신 위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o he absolutely expresses his deepest gratitude to the seafarers working on distant oceans and the families waiting for them. He emphasizes that because of these seafarers, South Korea's economy keeps moving and daily lives of its citizens are maintained. And just from hearing him, and he acknowledges the great sacrifice made by the families who endure long periods of separation, well aware that behind every seafarer stands the constant support and waiting of their loved ones. Above all, he wants to remind everyone that their labor is by no means taken for granted and that South Korea moves upon their dedication. And I absolutely agre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Tu-young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Seafarers Union. 네, 오늘 인터뷰에선 김두영 전국 해상 선원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And Mix with Heavy Serenade.

0: more Ring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ll-Star English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5: (목소리)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I love it. Thank you so much for that lovely interview, Seojin Nim, and to Lee Yong Nim, who is a nurse from Busan and built his English through slow but consistent study. And that is all I have to say about that.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00%. Sustainability always beats burnout. And despite the demands of nursing school, of course, he treated every sacrifice as a personal investment. 스스로에게 투자하면 진짜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And yeah, so it's the quiet dedication. It's paying off, right? It's paying off, and he's preparing to join a hospital internship program in the U.S. Permanent residency potential on the horizon. Very good. So well done. Tak, tak, tak, tak, tak, tak. 너무너무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If you want to be on the mic, please get in touch. And we would love to feature your story as well. You can speak to us in English or Korean.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우리 프로의 우리 쇼의 For My Busan에서 여러분 것도 나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는 한국어도 괜찮아요. 영어도 괜찮아요. 뭐 다른 언어를 좀 못할 것 같지만 너무 죄송해요. 근데 한국어, 영어 둘 다 no problem입니다. 그래서 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처음이면 부산에 와서 꼭 이 장소를 가야 된다. 뭐 명집, 뭐 명소나 뭐 관광지나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는 좋은 곳에 우리 다 추천을 받고 싶은 거예요. So we want to hear your recommendations. If someone was coming to Busan for the first time, one place that they absolutely must go. And when they go there, what should they do? 가서 어떤 활동, 어떤 행동, 어떤 뭐 어떤 경험을 해봐야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lso, of course, we are getting your songs because we make our playlist in the second half. 2부에서도 우리 플레이리스트 만들잖아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2부에 다 같이 좋은 음악을 듣고 뿐만 아니라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And also, there's one winner out of everybody who sends us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so please do get in touch. #9050 #9050 text messages 101 KakaoTalk and YouTube Live are free 99. Okay, very nice. This is Rain Song by Ek Pik Hai and Cold, and I'll see you after this.

0: brought to you by BFM 부산 영어 방송.
1: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2: The time is now 1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아.
5: 부산이 좋아요.
6: 부산이 좋아요.
5: 뽀 마이 부산.
6: 뽀 마이 부산.
7: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8: 부산? For my Busan.
9: Busan 하면 For my Busan.
8: 하나, 둘, 셋.
10: Busan is good. For my Busan.
11: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For my Busan. I love it. Busan이 좋아요. Me too. I want to get some kids to get on there. What was that? What was that on the screen?
12: Spoiler.
0: Oh, spoiler. I love a spoiler. Oh, good.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I'm your host, Laura McClucky. I'll be with you until 6 p.m.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 맥러키입니다. 호스트 로라 맥러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For My Busan은 why am I speaking Korean? Let's speak English. It's Wednesday, the 20th of May. And we've got lots coming up for you. 네. 6시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방송 같이 만들자. 특히 우리 2부에서 우리 부산 플레이리스트 만들잖아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뭐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토픽은 부산에 오면, 예를 들면 처음이면, 아니면 외국인 친구 방문하면, 한 곳, one place, 일곳, one goat, one 염소. Goat, 염소, get it? Goat is goat, you know? God. 아직 그 진짜 그만해. 알았어. 그래서 한 곳을 뭐 관광지나 아니면 그냥 보물 같은 뭐 자기만 알고 있는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면 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샵 9050-59050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I'm gonna ask you to send in your recommendations. So if you were, today's topic, we're talking about Busan, right? So if you were coming to Busan for the first time, or you were recommending Busan to someone arriving for the first time, where is one place, one, only one, that you would recommend as a place to go and enjoy? And what would you do there? Also, a song request that you would, while traveling, a song that you would like to listen to, or a song that reminds you of traveling. What's the song by the Beach Boys? Wouldn't it be nice if we were older and we didn't have to wait so long? Wouldn't it be nice? Wouldn't it be nice인 것 같은데요? 좋아요. Beach Boys 좋아합니다. 아무튼. 네, 넘어갈게요. 자, so many things coming up for you. We've got Explore Busan with Ange coming up in just a few moments. But in the meantime, let me say hello to some people in the comments. 이쪽으로 JH님, 안녕하세요. Saying, For my Busan playlist topic, 여기다 보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라이브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Bear Edge님, sending us a video. 이 영상은 너무 좋아요. There are many beautiful places in Busan. Among them, I recommend Songjeong. Oh, and then a beautiful, you know, you can't, have you downloaded that? Oh, look at that. Bear Edge님, we've got that message, that video up on the screen that you sent us there. Now, remember, we've still got these to play in the second half, but I want to

황성관님. 예, 황성관님의 저희 추천지는 이기대입니다. 부산의 바다와 부산의 산이 광안대교와 동백섬과 해운대까지 부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부산의 베스트 플레이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o listen, you didn't give us a song request, so I'm going to play, we're going to play a different song request at the end. And that's from 0311 name, Keen Somewhere Only We Know. So we'll play that at the end. But now, it's time for Dr. McLuck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내가 살면서 외국에서 미용실을 다와보고 진짜 성공했다. 나 자신 대견해.
4: Hello, how are you?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2: Hi, yes, my first time.
4: No problem.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2: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니 디자이너가 유명하던데. 제니 디자이너?
4: Ah, you mean Jenny? I'm sorry, she's on vacation right now. Would it be okay to have another designer work on you instead? The other designers also have excellent skills.
2: Oh, 지금 없단 말이지. 그럼 뭐, everybody okay.
4: Thank you so much for understanding.

0: Okay, first, we're gonna wash your hair, so please follow me inside.
1: 잠깐만, 잠깐만. 저 디자이너는 머리가 왜 저렇노? 혹시 내 머리도 저렇게 이상하게 망할 것 같은데. 그냥 제니 디자인 올 때 한다고 나가봐야 되겠다.
0: Hello. Would you please follow me?
1: I'm sorry. Jenny, come. I come.
0: Oh, you're still looking for Jenny. Actually, Jenny has left this salon. But as I mentioned earlier, there are plenty of other designers here who are even more skilled than her. So go ahead and let us transform your hair today. Look at me. I'm designer Rosé.
1: I'm sorry. Jenny, don't come. I not come. Bye-bye. See you soon.
0: Oh, you don't believe me? I told you. I am the top hair designer, Rosé. Apatu, apatu, apatu, apatu.
2: 오늘 배워볼 표현. 찾으시는 디자이너가 있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0: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2: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0: Looking for something은 무엇을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찾는 것 뒤에 particular something이라고 붙이면 특정한 무엇을 뜻하죠. 대답으로 특별히 자켓을 찾고 있다면 Yes, I'm looking for a jacket. 특별히 찾는 게 없다면 No, not really 라고 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찾으시는 디자이너가 있으세요?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0: Are you looking for a particular designer?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올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사운드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Sound. R&B 레전드 김조한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김조한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1: 도구동에 홍곱사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여기 마침 행렬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행렬 이때까지 혹시 참여한 적 있나요?
1: 네, 매년 참여하다가 올해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0: 행렬 할 때마다 보통 몇 시간 걸릴까요?
1: 오후 5시

0: 반갑습니다. Happy Wednesday. A very wet wet Wednesday.
1: I know it's been a while.
0: 네. 원래
1: 이럴 때 요즘 좀 얘기 있어야 됐어.
0: 원래 형이 날씨 조정이는데 오늘 형 뭐 일부러 비 오게 비 온 거 뭐
1: 아니 뭔가 일이 있었던 게 네. 나도 오늘 갑자기 손 비었어요.
0: 네. Right. 맞네. 맞아요.
1: It's a weird day.
0: 우리 방송 오늘 시작하기 전에 형이 뭐 가방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뾰족한 거에 베어서 좀 피 좀 많이 흘렸거든요.
1: Yeah.
0: 네. 이거 때문에 비가 끝쳤나? 그럼 오기 시작했나?
1: 아니 오늘 something's funny.
0: 아, 오늘 형 날씨 요정 이 magic powers가 오늘 좀 떨어졌다.
1: 나 아닌가? 아니면 네. 우리 요정이 네. 뭐 좀 했나 봐요.
0: 좀 이렇게 저주?
1: Yeah. Curse? 일단 복수를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Question. When you, let's say, are taking a picture, when somebody pulls out a camera, right? What's your go-to pose?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를 자주 하시나요? And for most of us, including myself, it's the classic V. 김치 이거잖아요.
1: Yeah.
0: It's almost like a reflex. But after hearing the news that 한이형 said, 이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뿌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 You know, I was not too into this the V. So I was doing the little heart.
0: 맞아요.
1: 근데 이것도 약간 보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살짝 보여요. Like your thumb. 이거 엄지 손가락 살짝 여기 좀 위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1: 그 또 옛날 뭐 네. 이거 있잖아요.
0: 네.
1: 그 이것도 up. 보이잖아요.
0: Thumbs up도
1: 너무 thumb, 너무 잘 보이니까
0: 그쵸, 엄지 손가락에 그 지문 보이자 볼 수 있잖아요.
1: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하이. 이것도 문제잖아.
0: 이렇게 하이 할 수는 없잖아요. 손등을 보여주면서 oh, 하이 할 수 없잖아요.
1: Hello.
0: Hi. 막 이렇게.
1: Hi everybody. 아, 안녕하세요.
0: 근데 요즘
1: 너무 이상한데?
0: 맞아요.
1: 민수 안녕.
0: 왜 그래 형 뭐 다쳤어요?
1: 그러니까 it's weird.
0: 맞습니다. But it's because of AI these days.
1: Five.
0: 그렇죠. Five도 잘. 잠깐 five 주기 전에 사진 잠깐만. Gotcha. Right. 그래서 이 V 포즈 같이 손가락이 찍힌 사진은 AI 기술로 지문 정보가 복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치사한데.
0: 진짜.
1: Right.
0: 요즘 사기 치는 사람들 너무 잘 쳐.
1: 그리고 요즘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0: 네.
1: They say 이 사진이, you know, like when you take a pictures from 1.5 meters, the high resolution
0: 네.
1: from these selfies or these cameras,
0: 네.
1: you could reveal the fingerprints.
0: 맞아요.
1: 그 세포까지 다 보일 때가 있잖아요.
0: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I won't say the brand. 뭐 해슬땡 이 카메라가 있는데
1: David Hasselhoff.
0: Hasselhoff 그분 아니고 뭐 해슬블땡이 카메라 있는데 그 카메라가 200메가픽셀이거든요. 뭐 200마가인데 So you take like a picture of this, right? If I were to take a picture of our studio, 아마 우리 PD님의 이마에 이거 몇 이게 몇 개의 머리카락이 그 정도 여기서 보일 정도 카메라 기술 장난입니다 요즘, right? So even from 1.5 meters away with high-resolution selfies, all the fingerprints, right? The information that you could get. 그래서 이제 셀카 찍을 때 진짜 지문까지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1: Yeah, it's sort of scary. But you know, at the same time, you know, the experts say that every photo is not dangerous.
0: Yeah.
1: So it's better, but you know, actually, it's better to not upload the really, really, really clear pictures where your hands come out.
0: 맞아요.
1: You know, just like with that, the really, really high megapixel pictures.
0: 네.
1: 약간 조금 덜 깨끗한 손 모양이 나온 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손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든가, yeah. right?
1: And also on your camera, there's settings like the raw settings and also the JPEG.
0: 맞아요.
1: 약간 조금
0: 화질을 잘, 좀 다르게
1: 그렇죠.
0: 만들죠.
1: 인터넷에서 올리는 거는 좀 대충 사이즈 크기가 한 5, 3, 4, 5, 6 이렇게 하면 돼요.
0: 근데
1: 맞아요. It's too like 15, 20 megas.
0: Like you have to, it's come to a point where when somebody takes a picture, oh, excuse me, that camera looks a little expensive.
1: 그러니까,
0: 그 카메라 조금 비싼
1: 너무
0: 보이는데요?
1: 좋은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0: 좀 렌즈 조금 너무 큰데요? 그거 혹시 좀 더 싼 카메라 없습니까?
1: 네. 아니면, 네. 잠깐, 카메라 너무 좋아요. 손 모양. 이렇게 하세요.
0: 맞아요. So it has come to this point in our society where we have to worry about the pose we're doing when we're taking pictures, right? Because we're afraid people might be stealing our information.
1: I would imagine 그 화질이 좋아서 포토샵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게 티 날 거예요. 그 원본 사진이 너무 좋은데 네. 이제 포토샵 하다 보면 이 티가 나잖아요.
2: 네.
1: 'Cause what you did is you did something to alter that.
2: 맞아요.
1: 뭔가 이제 그 바뀌었으니까 티 날 거예요.
2: 맞습니다. 형은 일단 뭐 연예인이니까 뭐 사진도 많이 찍을 것 같은데 What is your go-to pose? 아까 그 mini heart? 아 근데 요즘 이제 엄지 손가락이 지문 보일 수 있잖아요. 바꿔야 되면 뭐로 바꿀 거예요, 형?
1: This.
2: 이거 X-Men?
1: That's right.
2: 울버린? 이거 와칸다 아니야? 와칸다.
1: It's really like it's a heart.
2: Wakanda forever, right? 아,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차렷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부터 그냥 가만히 일자로 차렷 or 열중 뭐 이런 그런 포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Just have your just nowhere 계속 이 손 보여주면 안 되는데 just have these just not shown right just not visible 하,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real quick 그렇다면
1: 아니 그것도 올리는 것 같아요.
2: 뭔데요?
1: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 아니고 이거잖아.
2: 이거 고양이
1: right.
2: 고양이 귀 좀 어울린다 화면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제부터 사진 찍을 때 이렇게만 하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사진 찍을 때 포즈 좀 취해봐.
1: 이거 다 취해봐. 이거 네. 던져도 돼요. 던져보세요.
2: 아니요 던지지 마세요. 저 아픕니다. 네. 그러면 영어로 포즈 좀 취해봐. Strike a pose. Bling bling. Strike a pose. Strike a pose. 그래서 여기 봐요. 포즈 취해봐요. Hey, look over here. Strike a pose라고 하는데요.
1: And another English. Okay, go ahead and throw the bottle. 던져봐.
2: 근데 특히 뭐 이렇게 모델이나 이렇게 사진 그 you know like you know that photo session 있잖아요. 막 음악 뭐 이렇게 으츠 막 틀고 좀 기분 좀 분위기 있게 막 사는 뭐냐면 좀 그런 느낌 뭐지 그 사진 나오게 하려고요. 이름 저는 드라마에만 봤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 you know 그 사진 작가들 아 뭐 오 느낌 좋아요. 오 느낌 조금 살려주세요. Work it, yes, slay, work it 막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뭘 그런 세상을 몰라서. 드라마에서만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Oh, honey, work it, baby. You look good today. Strike a pose.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1: Very good.
2: 자,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지금 완전 억지로 very good 하는
1: 것 같습니다. I know, I like that. 아니,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 가끔 콘텐츠 네. 보면 네. 가발 쓰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상하고 한 거예요. 이제.
2: 우리 방송 우리 그냥 언팔 해주면 안 돼요? 나 그런 모습 형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1: I like it.
2: 자, Wednesday's All-Star English.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t's 자, 오늘 right.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1: We have everybody's favorite corners called 이 노래 끝을 잡고 and in the segment, just give us a ring, stick your heart, sing your hearts out and we'll pick up, you'll be picking up a little bit of English. And then if you'd like, we'll give you a couple singing tips to help you out.
2: That's right. BFM 부산역 방송의 대표란다. 대표 시민소통.
1: That's right. You hungry, huh?
2: 배고파.
1: 대패
2: 먹고 싶어.
1: 대패 삼겹살.
2: 네, 대패 먹고 싶은 신민수가 진행하는 대표 시민소통 코너. 네, 이 노래 끝을 잡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너구루님이 이 Wakanda Forever 이거 하면 좀 괜찮다라고 했는데 꽃밭집 어때요, 민수라고 하는데 뭐 미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건 괜찮아요? 꽃받침 이거 포즈 할 때
1: 이거 던져.
2: 우리 미드핀 진짜 아무 표정 없는 thumbs up을 줬습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던지기만 해봐라.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갑질 하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1: 기회는 놓쳤어요.
2: Welcome to the friendl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우리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Yes.
2: 한동안 the heat was intense. 정말 덥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beyond cool, almost chilly. 꽤나 쌀쌀했다라고
1: 진짜,
2: 조금
1: 오늘 좀
2: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떠할지 더 쌀쌀해질지 아니면 다시 더워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17 degrees and high of 26 degrees.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 더 높겠습니다.
3: 그래도 다행인 건 still below 30 degrees. 그래서 최근 날씨에 비하면 조금은 덜 덥겠습니다. 그리고 비 소식도 있겠는데요. Rain chance will be 60% all day. 오전에는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gradually clearing up.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출근하실 때는 don't forget your umbrella. 이건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주 토요일에 공개 방송이잖아요.
0: 네.
3: 온도가요. 22도입니다. 굉장히 선선합니다.
0: 네.
3: 그래서 공개 방송 보러 오기 좋은 날씨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비는요?
3: 비 안 와요.
0: 확실해요?
3: 네, 안 오고 22도입니다.
0: 아무도 안 믿어.
3: 진짜가 좀 들리는데.
0: 아무도 안 믿어. 날씨가
3: 찾아봤습니다. 네.
0: 근데 Weather Fairy,
3: 네.
0: 날씨 요정님, Why is it straight to business today? 우리 오늘 환영 왔는데
3: 네.
0: 환영 인사도 안 했네요 오늘.
3: 오늘이요?
0: 네.
3: 제가 뭐 저주 했다 안 했다 이런 말 들리길래 오해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바로 straight to the point. 네, 바로 들어왔습니다.
1: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뭐가 찔려서
0: 맞아요.
1: 얘기 안 거는 것 같아요.
3: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1: Guilty.
3: 자.
1: Guilty heart.
3: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after the rain comes sunshine. 비 온 뒤에 맑음이 온다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don't worry after the rain comes sunshine.
1: After the 저주 comes forgiveness.
3: 네, 그 after the rain comes sunshine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에스타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ksta-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0: 네. 네. 자, 이슬님에게 문자 왔습니다. 저 여술봉 들고 있는 손가락 킹받음이라고 했는데
3: 네네네네.
0: 일부러 한 거예요. 빨리 사진 찍어요. 이거 네네네. 지문 뺏어가야죠. 여러분. 네.
3: 네.
0: 자, 날씨호조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3: 바이바이.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Oster English 즐기고 계신가요? 더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서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올드팝 으로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선물도 받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부른 노래는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들리시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매주 수요일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4: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BEFM's 시민 나 대표 대표 소통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네. 아 근데 형 오늘 가기 전에 우리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부스타님에게 오 조한이 형 오늘 뭔가 섹시한데라고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1: 아 네. They like the blood.
0: 손가락에서 피 나고 있어서요. 아 죄송해요. 오 조한이 형 오늘 뭔가 색다른데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나 이거 진짜 이거 화면이 너무 밝은지 너무 어두운지 내 안경의 문제인지 세 개 중에 문제가 하나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거 색 보고 색시라고 이렇게 아,
1: 모자를 안 써서 그런가요?
0: Maybe
1: 모자. Maybe no hat.
0: 네 색 다른데요라고 이렇게 했잖아. 다은님 너무 다르잖아요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난 일본 그러니까,
2: 내가 그렇게 안 썼는데 맞아. 뭐지? 누웠고 읽지.
0: 이런 말 있잖아요. Don't
1: put words in my mouth.
0: 네, don't put words in my mouth.
1: 그렇지.
0: 근데 내가 말 안 했는데 왜 내가 말한
2: 뭐? 민수 그렇게 해. 얘기하던데.
0: 네.
2: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0: 섹시하다 아, 말이 아니었고요. 색 다른데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 어, 나 섹시하다고 그랬어?
2: 뭐 내가 언제?
0: 뭐 그것도 칭찬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오, 형 섹시한데. 근데 우리 부스타분은 오, 조한이 형 오늘 뭔가 색 다른데? 아니, 라고 아, 했습니다.
1: 진짜 생방송에서 바로 잡으니까 다행이다.
0: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도 오, 조한이 형 근데 모자 안 쓰니까 너무 잘생겼었는데? 라고 이렇게 문자도 이건 제대로 읽었어요, 제가.
1: 모자가 가리니까.
0: 어 근데 그 뭐지 우리 몇 주 전에 형 파마가 조금 이렇게 좀 세게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뭐가 좀 많이 자연스러워요.
1: 네. 어, 그냥
0: 잘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의 이 노래 끝을 잡고 뭐지 그 도전 곡은 어떻게 됩니까?
1: 이 노래는 It's just a beautiful song. 그냥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 It's just 네. 요즘 이런 노래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되게 깊이 있고 이런 노래 만들어도 어떻게 딱 틀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팅이니까 이런 노래 만들고 네. 막 해도 그냥 뭘 스팅이 어떤 노래 해도 그냥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노래도 좋고
0: 네.
1: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고 가사가 정말 되게 시 같으면서 약간
0: like poetry.
1: It's just 이제 정말 시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0: 어떤 곡이죠?
1: Shape of My Heart.
0: Shape of My Heart.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1: 이 노래 그 영화에도 나왔죠, 레옹. 네.
0: Oh yeah, the professional.
1: The professional.
0: 맞아요. 한국에서는 레옹으로 네, 네 레옹. 그 제목인데 미국에서는 the professional 노래인데. 자 일단 오늘 그러면 도전곡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You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You may lay the queen of spades. 아 근데 이 곡 오늘 날씨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형?
1: 이 노래 들었을 때 네. 사실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도전자들이 노래 부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지금 확실히 이 날씨 때문에 분위기가 나니까 아
1: 이제 반은 벌써 배경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0: 이거 빗소리 들으면서 이 노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창문 좀 부탁드립니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네. 예. 창문 열리시네. 예. 안 열렸습니다. 예. 죄송해요. 예.
1: 벽이에요.
0: 네. 창문 열면 또 창문이에요 사실.
1: 벽돌인데요.
0: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딱 분위기 맞게 우리 한이 형이 오늘의 Shape of My Heart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요. 자 근데 Shape of My Heart 이 뜻이 아주 좀 여러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사 보면 저는 몰랐는데 그렇죠. 왜냐면 그 you know playing cards right? 그 카드 놀이 할 때 그 말 이거 playing cards라고 합니다. So 그 가사에 I know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왜냐면 그 스페이드 있잖아요. 모양 카드 있고 I know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이거 스팅도 너무 이 진짜 시인같이 like a poet 같이 말하는 게 클럽은요. 이게 무기를 말할 때 그게 작대기 때리는 그것도 클럽도 있긴 있는데
1: 그렇죠.
0: 근데 우리 카드 모양에 그 클럽도 모양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 카드 통해서 네. 그 약간 인생 얘기과 내 마음을 얘기를 전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사랑 얘기도 나와요.
0: 맞습니다.
1: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카드 통해서 그거를 하고 참 그 diamonds.
0: 맞아요. Diamonds mean money, money for this art. 라고 하는데.
1: 그렇지만
0: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뭐 아직 제일 비싼가?
1: 그렇죠.
0: 그렇죠.
1: But 하트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남는 그 하트의 카드에
0: 그 모양.
1: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0: 나는 그런 거.
1: 내 심장은 그 모양이 아니야. 아니다.
0: 오, 그 무슨 모양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Sting's Shape of My Heart 도전곡입니다. 자, 그럼 오늘 도전자들 만나보겠습니다. 도전 number one 커넥트해 볼게요. 여보세요.
3: 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Hello, my name is Minju from Busan. I'm a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 I'm very glad to meet you. It's honored to talk to you.
0: Wow.
1: Awesome.
0: Minju,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you said, right?
3: Yeah.
0: 오, 오랜만에 우리 이노잡에 학생이 도전했네요. 아 근데 살짝 트라우마가 좀 올라오는데 나 이 학생들이랑 이거 컴퓨티션 할 때 일단 민지 학생 일단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어 그럼 어떻게 이노잡 그 도전하게 됐죠?
3: 엄마가 신문을 보시다가 발견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우와. 자 우리 방송국 신문에 나와요.
1: You speak English very well, though. 근데
0: 맞아요.
1: 영어도 너무 잘하시는데 you speak English very. Do you listen? Have you been listening to the program to learn English, maybe?
3: Yeah.
0: Oh, nice.
1: I hope it's been helping.
0: Do you listen with your parents, or Minji? Do you listen by yourself?
3: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0: 아 지금은 부모님 같이 있는데. 네 민지 학생은 이게 부산 영어 방송 주로 좀 자주 들어요?
3: 네, 엄마가 자주 어릴 때부터 자주 들으셔서 자연스럽게
0: 듣었어요. 너무 좋은 어머니시다. 어, thank you so much. 자, 민지 학생 오늘 도전자가 됐습니다. 자, 이 스팅 노래의 Shape of My Heart 이 노래 일단 민지 학생은 오늘 도전하기 전에 몰랐던 노래였죠, 그렇죠?
3: 네.
0: 네. 자, 이 노래 연습하면서 어땠어요?
3: 낮은 키라서 키 맞추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 박자 같은 것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0: 아 일단 낮고 박자가 힘들었다.
3: 네.
0: 그렇구나. 그러면 좀 연습할 때 좀 많이 힘들었을 건데 자 우리 R&B 황제 김조한 가수가 우리 민지 학생에게 뭐 advice 줄 수 있다면요?
1: 약간 그 가운데 가사 Boom, boom, it is the cards and a meditation. The boom, and though he plays, he never suspect. The boom,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그 포인트만 적. Boom, he doesn't bang, but the meditation. But the boom, 그 play 그 부분들만 신경 쓰면 그 비트를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0: 민지 학생 잘 들었어요?
3: 네.
1: 예, 그 가사들 딱 그것만 정리하면 다른 가사들이 다 따라와요.
0: 근데 너무 딱 학생인 게 너무 이렇게 잘 따라오는 학생. 아, 네, 네, 네, 네.
1: He doesn't play.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0: 맞아요. 근데 그 이 비트도 그렇게 빠른 비트도 아니고 완전 슬로우 비트도 아니고 이게 좀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민지 학생 충분히 연습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민지 학생 Are you ready?
3: Yeah, I'm ready.
0: Alright, 들어볼게요. Cue!
2: Let's get it!

0: 민지학생. 너무 일단 잘 박자. 불렀어요.
1: 와, 박자는 너무 좋고요. 박자는 가사는 너무 좋아요.
0: 너무 이렇게 마친 이렇게 뭐지? 놓친 박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민지학생 영어 발음 진짜 좋았어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0: Your pronunciation it was spot on. 어쨌든 거기는 완벽했습니다.
1: 그 키가 좀 낮아서 키가 맞추기 어려워서 음을 조금 높게 부른 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0: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민지 학생이 좀 많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지 학생이 조금 더 편한 키로 그냥 혼자서 불렀는데 근데 김조한 가수가 진짜 대박인 게 그 키를 민지 학생이 어느 키를 맞춰가지고 같이 똑같은 음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어떤 뭐 어떤 뭐 키 뭐 더 얼마나 더 올라가 얼마나 더 내려갔어요?
1: And the space souls of a soldier know that the clouds are weapons of war. 약간 이렇게 불렀어요.
0: 네네네.
1: Know that diamonds be no for the dark.
0: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1: 약간 화음처럼 약간 조금 화음처럼 부르는
0: harmony.
1: Sort of like a harmony.
0: Yeah. But Minji, good job. I was blown away by your, you know, English. 이 발음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민지 학생.
1: Great.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민지 학생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하고 그때 같이 커넥트할게요. 오케이?
2: 네.
0: 네. Alright. 너무 귀엽다. 자, 우리 부산의 중1 학생 김민지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숑?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도전자를 커넥트 해볼게요. 네. 지금, I think we do have the contestant on the line. 여보세요? 여보십쇼? 아니. 자, well, let's try to reconnect with 도전자 number two. 자, 오늘의 Sting의 Shape of My Heart for today's 이노잡.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도전자가 학생이었습니다.
1: That's
0: 네,
1: right.
0: 학생이고.
1: 중1이었죠.
0: 네.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junior high.
1: 12살인가요?
0: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1: 와, 이 노래를 사실 뭐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0: 맞아요. 네.
1: 아마 그 영화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0: 네.
1: 그냥 뭐 부모님들이 한번 이렇게 봤을까 막 그 생각인데요.
0: 네.
1: 그 어떻게 보면 이 노래에 관련된
0: 네.
1: 이 노래 매력도 아직 혼자 못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0: 맞아요, 맞아요.
1: 듣다 보니까
0: 네.
1: 아 이제 한번 불렀으니까 점점 이제 나이
0: exactly.
1: 들으면서 더 좋아할 거예요. 이제 12살이니까요.
0: 맞아요, 맞습니다. So I think we do have our second contestant back on the line with us. Let's go connect with her. 자,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네. Hello.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chance. It's good to see you again, 조한님, 민수님.
0: Oh.
3: My name is Jackie. I live in Pyeongtaek, and I used to listen to this channel on YouTube to learn English. And I also love 조한님 song.
0: Jackie from Pyeongtaek. 네. So you've been on with us before. 이거 재도전이죠?
3: 네, 재도전이에요.
0: Nice. Right. Welcome back.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Can you remind us what song did you participate in last time? 어느 곡으로 도전했죠, 처음으로?
3: 그때 까먹었는데 잠시만.
0: 너무 트라우마에서 까먹었나?
3: 떨어져서 까먹었나 봐.
0: 그래도 네, 일단
3: 네,
0: Unbreak my heart,
3: 네.
0: say you love me again.
1: 그 Unbreak my heart도 네.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0: 근데 네. 오늘 노래랑 좀 분위기는 좀 비슷하잖아요.
3: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더 낮은 노래였는데 이번에 더 낮은 노래가.
0: 왜냐면 토니 브렉스턴 그 노래가 엄청 원래 좀 낮잖아요. 토니 브렉스턴 목소리.
1: 그 대신
3: 맞아요.
1: 그 노래가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요. 왜 그게 약간 좀 바나만 더는 왜 내려가 계속 내려가 있어요.
0: 똑같은 노래예요.
4: 그 음을 계속 내려가야 돼.
3: 맞아요.
4: 막 이래야 되는데요.
0: 그 노래였는데.
4: 근데 이거는
3: It is a cause as a
4: meditation. 약간 이래야 되잖아요. There's a place never suspect. 약간 이런 부분이니까 아마도 오늘 조금 더 또 재밌을 거예요.
0: 그럼 재학기님 이 노래 연습하면서 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3: 사실 너무 유명한 명곡이기도 하고,
0: 네.
3: 그리고 그 남자 키로 불러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0: 아, 자 일단 키 때문에 좀 네. 신경 쓰인다.
3: 네.
0: 일단. 근데 저는 재학기님의 목소리 말하는 목소리 좀 들으니까 I 네. think it won't be that bad. 네. 혹시 재학기님 근데 죄송한데 지금 혹시 밖에 있습니까?
3: 아 아니요 저 이어폰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0: 아 이어폰으로 그러면요 네. 아마 그 이어폰에 그 마이크 있는 부분이 너무 입에 갖다 대면 이 네. 바람 소리가 좀 이렇게 숨 소리가 좀 확 들어오거든요.
3: 아 네네네. 네. 아 지금 뗐어요 그래서.
0: 지금 딱 네. 좋아요. 지금 딱 좋은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3: 네.
0: 오 자 일단 뭐 인오잡 한번 해봤다고 이번에 이어폰 쓰고 있으.

0: Let's do it.
1: Whoa, Jackie, good job.
2: 감사합니다.
1: 어, 그때 왜 못 이겼지?
2: 네? 아, 그때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었고, 사실 그때 일하고 있었었어요.
1: 일하고 스피커폰을 하고 있었다?
2: 네. 아,
1: 그러면 이기면 안 되죠. 네. 아닙니다. 와, 그럼 오늘은 확실히 일단 뭐 네. 지금 뭐 퇴근하셨죠?
2: 네.
1: 퇴근하고, 와, 인호잡 하려고 이어폰까지 꼽아서 가는 게, 아, 우리 혹시 미래의 인호잡 도전자들, 어, 오늘 네. 재키님한테 하나 배울 것 같습니다.
3: 네. 지난번에, 한이 있어가지고 어디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어폰 하나 사셔가지고
1: 맞아요
3: 작전하셨네요.
1: 네. 아 근데 제키님 일단 너무 일단 소리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오니까 제키님의 네. 일단 뭐 노래 부르는 것도 당연히 너무 잘 들렸고요. 근데 제키님 네. 영어 발음도 아 그때는 당연히 좋았겠지만 이번에도 크, 지깁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한 영어 방송 덕분이에요.
1: 사실 이거
2: 이 말 쇼츠 보면서 맨날 연습하고 하거든요.
1: 아 right.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2: 네.
1: 네 저는 이 말 꺼내려고 이렇게 말 걸은 거거든요. 네. 와 근데 쇼츠만 보지 말고요 라이브도 좀 자주 들어오세요.
2: 네 라이브도 듣는데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춰서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네. 아 좀 늦게까지 일하는 편이십니까?
2: 네, 한 번, 네, 제가 스케줄 근무라서.
1: 네.
2: 늦게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 아, 그렇구나.
2: 네.
1: 아, 그래도 이렇게 초추 이렇게 챙겨봐주시니까, 뭐, 그만큼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근데, 제키님 원래 계속 그 평택 쪽에 뭐, 살아 계셨습니까?
2: 아, 원래는 대구 사람이에요.
1: 아, 원래는 대구 사람인데.
2: 네.
1: 아, 근데 우리 부스타분은 혹시, 어, 평택에 사는 부산인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원래 대구 사람인데, 지금은
2: 네,
1: 평택에서 근무
2: 네.
1: 중이시네요.
2: 억양이 이제 경상도 억양이 있어요.
1: 아, 그래서 좀 사람들이, 어, 이거 혹시 부산 사람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키님 너무 잘 들었고요. 자, 뭐 아시죠?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할게요.
2: 네.
1: 네. 자, 오, 일단. 두 분한테 네 우리 두 도전자분들한테 일단 박수 드리고요.
3: 와, 아, 진짜 정말 영어 너무 잘하세요.
1: 두 분 다 오늘 두 분 발음에 너무 좀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김민지 학생부터 and then we have Jackie님 발음 너무 좋고 근데 둘 다 이게 부산 영어 덕분에 발음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아 역시 일을 아니, 열심히 했구나라고.
3: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영어 잘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데요.
1: 네.
3: 진짜 신기해요.
1: 하,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아. 네. 다른 영어 방송 이렇게 뭐, 들을 수 없어요.
3: 원래 이제 뭐지 배우는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이렇게 잘 어, 정말 자랑스러워요.
1: 여러분 You made 김조한 proud. 예. 진짜 이것도 이거 박수 한번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타임이 왔습니다. 자, 투표 시간이 왔는데요. 자, 나는 1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너튜브나 카카오톡으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10초만 드릴 거니까 여러분 Are you ready? 시작!

0: 10, 9, 8, 7, 6, 5, 4, 3, 2, 1.
1: All right, 투표 이제 마감됐습니다. Do not send them. They will not count. So while our staff outside is counting up the votes that have come in, 오늘 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네. New people on our YouTube, 처음 보는 분들도 투표 지금 하고 있고요.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otes. While we wait for the count, 자, 우리 문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도 오늘 그 이어폰 제키분이 그 이어폰으로 거기 뭐냐면 you know the wired earphones 그 블루투스 말고요.
2: 그렇죠.
1: Not the wireless, the one that has the cable and you have to stick it in. 그런 거 요즘 좀 찾기 어렵지 않아요? Aren't they hard to come by these days?
2: 옛날에 있었던 거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1: 네. 근데 요즘 폰들에 그것도 이제 꼽는 그 동그라미 그 포트도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2: 그거를 그 USB-C에 네. 그 젠더가 있잖아요.
1: 아~
2: 젠더가 따로 있고 원래 네. 그 충전하잖아요.
1: 네네네.
2: 그 젠더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1: 맞네.
2: 제가 있거든요.
1: 네. 근데 이것도 진짜 for future InnoJob contestants, this is something good to keep in mind. 왜냐면 요즘 다 이제 wireless, 무선으로 하니까 그 사이에 좀 이게 you know, connection can be bad, right? So that's why this could make or break somebody's, you know, singing when they're singing on air. So I think this is good to keep in mind. 근데 여러분, 이거 때문에 나가서 비싼 이어폰 꼭 사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능하면
2: 있는 거를
1: 충분히
2: 약간 어댑터
1: 네.
2: 뭐 몇천 원짜리 이제 껴서 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여러분 혹시 뭐 미래 인호자 뭐 도전자들 저 뭐 시장에 가서 뭐 옛날 폰을 하나 샀고 이어폰도 샀고 이거 하려고 그렇게 샀습니다라고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자, well,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otes.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계속 카운트가 진행되네요. 나 아직 위너가 발표 아직 없죠? 아직 안 됐죠? 네네네. 지금 아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아, 그럼 우리 뭐 이번 주말 공개 방송 얘기 잠깐 하죠.
1: 이거 그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역시 형도 진짜 방송입니다.
2: 아, 제가 또 공연하잖아요.
1: 맞아요.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 That's right. On Saturday we have a very special outdoor event taking place over at Northport. 거기에 아주 진짜 너무 예쁜 그 파크 에리어가 있거든요. 네. 저도 처음 가봐요. 이번에는 예, 북강 쪽에 아, 그 공원 이름 뭐였더라? 네. 친수공원입니다. 네, 북한 그 쪽에 그 부산역 뒤에 북한 친수공원에 우리 올스타 잉글시의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This Saturday, starting at 12 o'clock. 12시부터 네, 아주 진짜 대단한 분들 모셨거든요.
2: 예, 다른 분들도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1: 네,
2: 그 저희 홈페이지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 민수 씨가 자기 공개 방송인데 왜 이렇게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웹사이트 가면 우리 홈페이지 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2: 아주
1: 정보가 정말 들어가 있습니다.
2: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1: 그때도 한영도 스페셜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 제가 그 노래 준비하느라고요.
1: 네.
2: 어저께 한참 이제 작업하고 있었어요.
1: 진짜요?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형 그러면.
2: 아니요.
1: 살살 하세요.
2: 아니, 무대를 이제 특별 무대에 하기 위해서
1: 네.
2: 정말 특별한 뭐 음원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1: 여러분, R&B 황제 김조한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올 거예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꼭 와주세요.
2: 네.
1: 아시겠죠?
2: 그것도 있고요. 또 여기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
1: 네.
2: 무대 같이 참여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1: 와, 여러분 그날에 우리 BFM 스태프분들 데뷔도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시겠죠?
2: 이 방에 계시는 분들 한 명 있을 수도 있고요.
1: Too much spoiler. 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카운트 드디어 끝났고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오늘 위너를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이 노래 끝을 잡고 위너는요? 역시 제도전이 답이다. 바로 2번 제키님이 우승했습니다. 제키님, congratulations!
3: 감사합니다.
1: 야! 역시 축하해요.
2: 이어폰을 하나 샀더니 또 이렇게 역시 사람은 투자를 잘하면 돼 이렇게 효과가 있거든요.
3: 재학기님. 네, 이어폰 다 팔았어요.
1: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에 드디어 인호잡에 우승했고요. How do you feel?
3: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역시 영어를 많이 부산 영어 방송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좋은 팝송도 연습하고 영어도 많이 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Thank you.
2: 다행이네요.
3: 도아님, 민수님 감사드립니다.
1: 아닙니다. Well, thank you.
2: 네. 그래도 듣다 보니까요. 이제 약간 좀 선입견이 있었던 걸 좀 없어주는 그런 역할이니까요. 좀 그 영어가 좀 더 영어랑 좀 더 친해지는 게
1: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2: 네. 네.
1: 그래서 재학기님 뭐 네. 상품권 갖고 뭐 할 거예요? 뭐 살 거예요?
3: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거 사고 사진 찍고 보내주세요. 알겠죠?
2: 일단 이어폰은 샀으니까 이어폰은 필요 없고요.
1: 네. 그거 뭐지? 반납하세요. 포장 그냥 잘해가지고 이제 반납하면 되잖아요. 재학기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평택에서 저희 방송도 열심히 잘 뭐 쇼츠 네 잘 챙겨 보시고 라이브 네. 방송도 잘 가끔씩 잘 들어주시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3: 네.
1: 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2: 축하합니다.
1: 자 아쉽게도 우리 윈 못한 네 민지 학생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아, 네, 여보세요.
1: 민지 학생 오늘 아쉽게 윈을 못했습니다.
2: 그래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진짜 민지 학생 꼭 재도전하세요. 아쉽겠죠? 이 영어 발음 갖고 너무 아쉬워요. 다른 네. 날에 재도전하게 되면 I think with your English 진짜 우승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You're gonna be great. 네.
4: 감사합니다.
1: 자, 근데 우리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Do you like chicken or pizza?
4: 치킨
2: 쿠폰하겠습니다. 치킨 갑니다.
1: 올스타가 쏩니다. 치킨. 자 민지 학생,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우리 다음에 꼭 또 봐요. 오케이?
4: 네, 치킨 뜯으면서 부산 영어 방송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Yeah. That's right. It's good.
1: 야 이렇게 다 듣게 만들었으면 우리 치킨 좀 추자 많이 합시다. 민님 아시겠죠? Alright, that was it for today's 이노잡. But wait, there's more. 다음 주 이노잡도 있습니다. 다음 주 도전곡은요 우리 R&B 황제 김조한이 살짝 미리 맛보기를 보여줄 건데요. You ready, 형?
2: Let's get it.

0: was Nat King Cole's Love. 다음 주에 도전곡입니다. 우리 유저님의 크리스마스인 줄. 아,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 나죠? Christmas in May. 진짜. 와, 형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1: 대박이었고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꼭 와야 돼요. 이걸 진짜 라이브로 듣고 싶으면 이번 주 토요일 네, 북한 친수 공원에서 네, 12시부터 우리 All-Star English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 스페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꼭꼭 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문자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나 여기 부산이었는데 갑자기 뉴욕이지? 왜?
2: That's right.
1: 네, 진짜 우리 한영 목소리로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진짜 사람들을. 좋아요, 형. Thank you so much for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2: See you tomorrow.
1: And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In the meantime, Sting 행님이 부릅니다. Shape of my heart.

0: 문자 중에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아요. 뭐냐면 한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분들께서는 그 순위 참여에 안 하셨거든요. 네. 순위 그 경쟁에.
1: 네.
0: 근데 이번에 꽤 많은 분들이 조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1등을 네니 리님께서 하셨고 2등을 닥터수님 그리고 영옥님께서 3등으로 도전을 하셨고 캘린 스토리님께서 4등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1: 이야.
0: 이제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1: 진짜 안 봐주네요 이제. 근데 딱 그 첫 주에 누구였죠? 네.
0: 오늘?
1: 아니요.
0: 이번
1: 우리 고수님이
0: 고수님이 이제 하셨죠.
1: 네. 아 근데 여러분들 고수님 왜 이렇게 봐줬지?
0: 그 기록이 안 깨집니다.
1: 이렇게 이게 you know they hate to see people win 이렇게 이기는 거 절대로 이렇게 보기 싫은 분들 같은데.
0: 네네네.
1: 와.
0: 이제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네.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 근데 오자마자 이 All Star English의 이런 네. 문화를 바로 이렇게 문화에 바로 참여하니까 네네. 보기 좋네요.
0: 그러니까요.
1: 영웅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0: 영웅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1: 네.
0: 1일 안 하시나요?
1: 오늘 저랑 네네네. 오늘부터 1일이 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기분 너무 좋겠다.
0: 네. 그리고 이제 인오잡이 있었는데 우리 유저님께서는 원래 칭찬을 잘 안 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1: 근데 요즘 네. 유저님 좀 기분이 좋으신지
0: 네네네.
1: 저한테 그게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0: 좀 줄어들었나요?
1: 칭찬도 좀 오고요.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우리 유저님 혹시 이번 주 공개 방송 온다고 해서 마주치게 되면은
1: 근데 보니까 네네. 우리 데니 리님이 그 그룹으로 간대요. 온대요.
0: 맞아요. 맞아요.
1: 공개 방송으로. 누구랑 같이 오는지 이 리스트 주세요.
0: 네네네.
1: 네. 아니 누구는지 또 파악을 해야죠.
0: 파악은 해야죠. 그렇죠.
1: 네.
0: 그때 이제 그 볼펜도 몇 개 좀 챙겨 가시고 사인도 하셔야 되니까.
1: 아.
0: 네네네.
1: 네. 이마에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네. 그래서 우리 유서님께서 어린 친구가 소울이 넘치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1: 네.
0: 우리 둥피님께서는 오늘 팀과 야구장에 가는 관계로 불참입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1: 혼나야 됩니다.
0: 네네. 가서 이제 그래도 직관을 하더라도 네. 영어 방송은 챙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후추님께서 민지 학생 잘했어요. 다만 스팅이란 가수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고 민지 학생은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라 그냥 노래가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이건
1: 진짜.
0: 인정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네.
1: 자 아까 우리 유주님 뭐 극 좀 덜 보낸다 하고 하는데 네. 유주님이 문요 기분이 좋다니 기분이 나쁘군요 라고 하는데 역시 유주님 맞습니다.
0: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original. 자 오늘의 디지노는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조금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과연 침을 흘리며 자는 게 정말 잘 잤다는 뜻일까요? 오늘 침을 좀 많이 흘렸거든요. 그 베개피가 좀 다 젖었습니다. 네.
1: 아니 여기 좀 묻어있는 것 같은데.
0: 아니 씻고 왔습니다. 씻고 왔습니다.
1: 좀 하얗습니다.
0: 아니, 씻고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It's easy to think Wow I must have slept really well. But is drooling actually a sign of good sleep?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at do you think?
1: Drooling?
0: 네.
1: I don't think it's a sign of good sleep. It
0: really?
1: Means you slept with your mouth open. 그냥 입 벌리고 잔 거 뿐이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침 흘리고 잤을 때 좀 잘 잤다라는 느낌 안 드나요?
1: 희한하게 on
0: you
1: those
0: do agree,
1: days,
0: right?
1: I do feel a little bit more rested, yeah.
0: Yeah, you do confirm, right?
1: 네.
0: 그러니까요.
1: 네.
0: But the answer is, it could mean you're in a deep sleep, but often it's a warning sign for your respiratory.
1: 뭘 것 같아요?
0: Respiratory.
1: 맞아요.
0: 이게 호흡기라고 하죠.
1: 네.
0: Or oral health입니다. 수면 중에 침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REM 수면이라고 하잖아요.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
1: 오, REM sleep.
0: 그렇죠. So when you enter deep REM sleep, your muscles fully relax, including those in your face. 그래서 몸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요. However, the most common reason is mouth breathing, which often happens when your nose is blocked. 그래서 뭐 비염, 충농증.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게 된다고 합니다. So it means it's a clear sign of poor sleep quality.
1: Now, this is a side question, 네. and I'm not asking you, 왜냐면 문자 요정 확실히 모를 거고

0: 한번 알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말씀해보시죠.
1: 근데 실내가 안 가서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0: 네. 대한수면의학회지. 그래서 좀 가져온 거니까.
1: 근데 그거 it's not regarding that.
0: Right,
1: and I want to ask our booster들.
0: All right.
1: 희한하게 자기 전까지는

0: 미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네. 좀 부탁드리고요.
1: 혹시 의사분들 계시면 네네네. 일단 반갑습니다.
0: 우리 닥터수님
1: 친하게 지내요.
0: 네, 닥터수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1: 닥터도 있긴 있었네.
0: 네. 네, 중요한 게 그렇다면 침 안 흘리고 꿀잠 자는 꿀팁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Shut the mouse.
0: 네, 그것도 있지만 네. 첫 번째는 Sleep on your back instead of your side to let gravity work in your favor.
1: Because when you sleep on your stomach, uh-huh. right, or when you sleep on your side, mm-hmm. your head is always tilted.
0: 그렇죠. 기울어져 right? 있죠.
1: 네.
0: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침 실습도 50% 유지입니다. 네. 침 실습도.
1: Excuse me?
0: Okay. Humidity.
1: 아, 습도. 습도.
0: 뭐라고 들으셨죠?
1: 침 실습도.
0: 네네네. 그쵸.
1: I thought you were talking about like 침.
0: 아, 나, 나, 나, 나.
1: 침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0: Bedroom입니다. 네. Bedroom humidity. 마지막으로는 낮은 베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Use a lower pillow. 이런 세 가지로 조금 prevent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근데 네. for me, uh-huh. because I 이거 침 흘리는 건요. 영어로 네. drool이라고
0: 그렇죠,
1: 해요.
0: 그렇죠. 맞아요.
1: drool. Uh-huh. So when I drool, uh-huh. I mean I do drool. 저도 사람이에요.
0: 그쵸,
1: I'm a person, right? I'm
0: 네.
1: not perfect. I mm-hmm. drool when I sleep sometimes. Mm-hmm. But what I can't stand the smell of it.
0: 어.
1: 제 침인데
0: 못 참겠다.
1: 이 냄새를 못 참겠어요.
0: 그건 좀 심각하죠.
1: Right?
0: 누구나 다 그래요.
1: 네.
0: 네.
1: And I do have a bed cover on it.
0: Uh-huh.
1: 근데 이 침을 흘리게 되면 이 아시죠? 이 베개 아, 커버를 뚫고,
0: 뚫고
1: 거기 그 쿠션까지 가니까 네네.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0: 아,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해야 됩니다.
1: 네. 네.
0: 아니면 워낙 많이 하신다고 하면요. 그 waterproof를 사세요.
1: Waterproof pillow?
0: Waterproof pillow cover.
1: 아,
0: 그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1: 똑똑하네.
0: 네네.
1: 네.
0: Uh-huh.
1: 아, 그렇습니다. So today's Did You Know, does drooling mean you slept extra good?
0: Mm-hmm.
1: Not necessarily.
0: 네.
1: 자, 문자 요정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0: Bye-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어,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You are tuned into hour number two here at All Star English.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e time is now 7:36 here in the studio. So around this time, we have, of course, our weekly Wednesday segment.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But I'm sure people watching on YouTube might have seen, 과장님 더 젊어졌었는데? 젊어지셨는데? 좀 스타일이 좀... 좀 괜찮은데? 왜 그렇지? 여러분, 그쵸? 저도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ut 과장님 아닙니다. 네, 혹시 화질이 좀 안 좋을까봐. 네, I'm just letting you know now. We have filling in for HK 과장님 who is... 전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과장님 오늘 안 온지. 네, 일단 우리 게스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We have 웅님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illing in for HK 과장님. 반갑습니다. Welcome.
5: 아, 반갑습니다. 부스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네. 카메라 여기예요.
5: Long time no see.
1: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5: Great. This day I'm feeling a little bit down, but I think joining All Star English boosts my mind up.
1: 와, boost my mood입니다.
5: 아, boost my
1: 네,
5: mood.
1: 네, boost my mood입니다.
5: I'm sorry, 네네네. boost
1: 혹시,
5: my mood.
1: 아니, 혹시 이게 과장님이 시켰을까봐 틀리면 또 가서 또 아, 너 틀렸어 막 이렇게 과제 다 보이거든요.
5: 한고무원 하겠습니다.
1: 네네네. Lose my mood. 네. 근데 역시 이 혹시 과장님이 꼭 이거 넣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5: 아니 그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1: 와, 나 웅님 몇 번째죠? How many times has it been? 이거 세 번째인 것 같은데.
5: Maybe three times. Yes.
1: 그렇죠. But a very familiar face here at BFM. 뭐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0: Big news. Please tell us more.
1: It is time to fill K-Heritage. Mm-hmm. To celebrate this committee, Busan prepare World Heritage Tour. Mm-hmm. There are two times. They have 반나절 투어랑 그다음에 하루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반나절 투어 같은 경우에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 부산 지방기사청, 아미동 비석마을, 임시수도 기념관 등 이제 피란 수도 부산을 느끼 그 유산 현장을 느낄 수 있게 그 현장들을 돌아보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하루 투어 같은 경우에는 통도사, 방구대 안각화 등으로 구성된 울산 양산 세계 유네코스 1회라 유산 코스 1회랑
0: 네.
1: 그다음에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등으로 구성된 경주 유산 코스 1회로
0: 아,
1: 진행이 돼요.
0: 네.
1: 그래서 you can apply for the tours right now.
0: Okay.
1: You have to hurry because it starts today 10 a.m.
0: Oh, it started. It opened.
1: Yeah, open.
0: Oh,
1: already open. So
0: okay.
1: 이 투어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0: 네.
1: 선착순이니까 first come, first served. So hurry up.
0: 네. 네. Oh, I think this is just a really great opportunity
1: yes.
0: to, you know, see just the beautiful parts of our city, obviously. Because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have heard on the news, 부산도 여기저기 그 유네스코 World Heritage List 그 목록에
1: 맞습니다.
0: 계속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So I think this is a great chance for people, maybe from UNESCO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to see what those, you know, candidates are all about. 그래서 목록에 올라가는 뭐 곳, 뭐 건물, 그렇죠? 이런 거 도대체 뭐 무엇인지 이걸로
1: 맞습니다.
0: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의미도 배우고
0: 네.
1: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0: Of course. Nice. So lots to do and lots to see. Our special guest 웅님 has provided. He is filling in for HK 과장님 for the day. 일단 오늘 너무 좋은 행사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You're welcome.
0: 네, 근데 중요한 파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어 배우기가
1: 맞습니다.
0: 있거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1: 요즘 이제 그냥 뭐 일가를 마치다. 뭐 그만하다라는 표현을 finish 이런 거 말고
0: 네.
1: 좀 더 좀 멋있게 나이스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좀 멋지게 좀 하려면요. 네. 그러면 딱 이제 뭐 이렇게 과장 자리에서 과장으로서 이제 조금 이제 리더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이 영어로는요. Let's call it a day.
1: Let's call it a day.
0: Let's call it a day.
1: Call it a day.
0: 네. 그냥 여기까지. 이제 오늘 퇴근하세요. Let's call it a da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1: 네, 분발해서 제가 과장이 되면 바로 쓰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네,
0: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let's call it a day. 라고 이렇게
1: 이제 혼납니다.
0: 네, 부탁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면 어떠겠어요? Nice. 웅님,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계속 볼 거잖아요. 그렇죠?
1: 종종 네네네.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0: 네.
1: 배 과장님께서 연락을 주신다면
0: 네.
1: 불러 언제든.
0: 혹시 뭐 다음 주도 오실래요?
1: 다음 주는 제가 있어가지고
0: 네.
1: 종종 오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오시면 됩니다. 웅님, thank you so much for today, okay?
1: No, thank you so much inviting me.
0: Of course. All right, folks, we're going to wrap it up today. Join us tomorrow for more great show. I'm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track. This one's by Porestella, 마법의 성. Have a good one.

세계로 K-사운드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 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0: world. BEFM,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1: 진짜 여기 처음 온 것처럼 왜 그래? 평범하게 행동하면 돼, 알겠지? 자, 카운터 가서 주문하자.
4: Welcome. This is Burger Princess. Drinks can be ordered here, but for burgers, please order on the kiosk.
2: 오빠야, 저 사람 뭐라 카노? 뭐 키 무슨 햄버거라는데?
1: 아, 좀. 내가 평범하게 행동하라 했잖아. 자, 있어 봐봐, 알겠지? 셰프 추천 메뉴인가 봐. 오케이. 키오스크 버거 플리즈.
4: The kiosk is next to the entrance by the door. Please go there to order your burger.
2: 오빠야. 나는 그냥 햄버거 말고 치즈버거.
1: 아, 진짜 촌스럽게. 좀 있어 봐. 키오스크 치즈버거 2, 플리즈.
2: 아, 오빠야. 내 피클 안 먹는다, 아이가. 피클 좀 빼라 해도.
1: 아, 너 진짜 야채 안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몰라? 아, 그냥 먹어, 좀.
4: Excuse me, could you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2: 아, 오빠야, 주문 제대로 한 거 맞나? 어, 오빠야, 영어 이제 보니까 영 별론 것 같은데.
1: 아, 참, 영어는 기세야. 미로 그냥 붙이면 돼. 아, please만 붙이면 되거든. 키오스크 치즈버거 2, please.
4: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Please.
2: 오늘

0: 배워볼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1: Please order on the kiosk. Please order on the kiosk.
0: Please order on the kiosk.
1: 주문하다, order라고 하죠. 요즘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하는 가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셀프 주문 기기를 사용하세요. Order on the kiosk 혹은 use the self-order machine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Please order on the kiosk.
1: Please order on the kiosk.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8: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7: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8: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9: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0: A wildfire starts with a single spark and can become a large-scale disaster. These are the things to keep in mind. Illegal open burning is strictly prohibited. Do not handle open flames or embers in forest areas. Dispose of ashes from wood-burning boilers only after ensuring no embers remain. Handling embers or causing a wildfire in forest areas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including imprisonment. Let's all do our part to prevent wildfires and keep our forests safe. This message i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11: 9:00